야차 무고롱가 다후원보리 영화티자치야도치르야 다티지쇼위야무원보자 뉴틴란정시가야치르야 영화타티카시가단퍼시리 영와릉오미가마훈지릴라야 야리친사드무타르자르지리 타티지쇼미가루지르자야 영녀티른치나타탈러리 영타티가르도키지릴라야 야말로 멀쩡다 후원부리 다티지 쇼미 무보지자야 요녀티가야라 다투원지르리 영타티가야부샤가롱쇼지르라야 야사드문쟁가 다후원부리 다티지 쇼위가마루지르자야 영녀타롱시타라르구르리 영타타가마샨찰르지르라야 오롱오맘수가마루탐벙아쿠르리 다티지 쇼위주지르자야 머기 송아크 따르쩨 훈으리 스타기 송합쩨 띵구 지르르야 갈론지르므 쭈구쩨 따르둥오리 따티지 쇼위그마루 지르쩨야 영녀 따스타가루 따초통리 영스타뜨그마루글구저지릴라야 터즘스는잔다따짜머리 따티지쇼위무보지르자야 영며따노슬따그여터리 영스타뜨샤일름잠시지릴라야 파르샤루시카 타시치리 영티지쇼위응운보지르샤야 요녀띵다마타쇼차리 영스타뜨응운보가야르궁지르라야 야키스르자운다과루누리 영담은 토금은 폐무지르라야 따티지 쇼위야 영어 꼴자 영녀티 치르종어 지르라야 영어따틴 종근은 따흐치느리 영어또치는 저거 꿈와 지르라야 여기서자운다가르누리 여티지쇼위그마루지르자야 여녀티르드줄타한바리 여스타티그마르쇼글론쇼지르라야 호라라타지니타훈부리 여기서자우과눈치르라야 따티지쇼이여가루자 여녀티통쇼떠라치르라야 여스타티통샤탄퍼키리 어동시파짱거워클치르라야

세루가 납자라 스톤클가 마루가 르케르그창 가즈나가 오키 캅진접 사흠지 바 스톤들라 냠슨 자이 함죽들 샤챠라챠라 시르가 마루 뚝다 가마샤 우미르죠가 자니 소세모 스칸진 좀당 뇨블레 마치나 스트그모진다 자드르크 야라월리 아바크르크 콰라 시흐트니진다 타와랑 무스타 땅에 달리 제코노로 차 챠르긴거 글런달링거 호

야간진카위존저 삼칸라니 지나비 나조데 라티 다탱 나바지 삼지 농진반다 예 남소흥 정도년 팅킹 워크로 롱틴 당송샤친 점들니 또 제처럼 크니게냐 괴적고노 점질람 뚱글레 츠니 나나데랑 레슨디 솜릭 바탕 돈진바 또 덴자인 점질람 뚱글 레슨디 나가자지 칼와당 자지 람조용아 점들 거급자 첨당 점술 영나 첨글어 링게 그 나친다르카 메퍼지 첨튼게 거리 붙는 유 라카 맞아 송마가 발바이 키오가

레냥크나 바드나 와르쿰드니 조 따테랑 남시 혼다샤나라 남시 혼다조 띠오나 사클킹모즈가 단당르곤니블리 차르카용 뜨그치르바 안담우긍게양 찰고라다가 노파즈이오제 대한지 글람란든 존지나랑 지금 노파자그즈그즈사도 파치르 망지르 디프탑게니나 자치 칼와당 자치 람로소소르브르드 따테랑 세프처답자파가 제니틱 마트고 렌츠 드그낭 드니엔다딩이 남식이 담르브당 남식이 저드고동 흐든다딩이 여러분 조주다 하정 갈치가 아 다카튼 긴기르 네사자 강원스가 저치다 밤너 데랑 손이나라 다르마이나 아슬랑 동 치르타오 아다 여러분 그 사클 강원스가 거기 차르친든 밥고니 차르카 용고니 너무 그 남슬 강원스가 데르탑고 아라니케니 쿠르다가 코리크르 네부당나 남식 밥당 흐든다딩이 남르 덴정달라 토능이 저르르 버르다 차르칸 고디나 칠로 영고디 워크 문다른다가 님르 덴지그탄 말립데 탕달라 송치 브가즈 콩고 가즈게주 라나산네 다브르 가즈게준다 가친데 랑그치쇼 랑글라나 아 디나이난도 모양 산치르츠 가친스고 가소에나 주 암니르 마친니엔 코르크 사치노 티니엔 카요비 람그 쇼니니 니르크스 덴데 코르듬 샤브지 코르제브다 쳄지 Jachii mongtsuk namba, nyelime na, an machinib zunga, amnir machin kengri nyen kurda charchi tang damdoi chungsub chakshunlim kagchik tang samba qatorchin temni saksi gignu tse tang rimzir chengin chen nyen kayo patang matang lang kurchen rung shepir tabmu dewi looyi lingongwe gano tse la ngonggu gu nirdin shepatang mamo mongtsuk che tseshku tangar jenur songshib namu she chil Chilo nirtong ye tigli dajabi tse nyerga nyen che titsul tigpa ni dajabi tse nyerga nyen che titsul japi warta amnir machin nyen kurcha kangra ye tse kong

아티긴 조지나 아치긴이 덴저리 니글라카니 오타주 나 아드글름양 티탄스 티탑케다 당갈흐시 다무이 라버르트가 주고 첨따라 갈흐시 덴저주 갈치가

0: 다산이 소소니 소프트웨어 동데 야마신 다시라 툴라니 그럼 좀 자키고 뭐
1: 네지
0: 아 대인도나 당인도니 아 보다 초코리 아 안정지 도온 된적 텐도니 아 다침도 랑랑그 안정지 샤출 아 간터브 아니안 저거 보니나 아 다한지크 포마 랑니니요 랑그 된적 쳇데 안정지 샤출 아 간터브 아니안 저거 보니나 안디 코니 카다자 통통지 아 다데나 침도 침도 가지고 있나 다 아 침도 거니라 랑 크리올이 아 다랑 거 시와다랑 거 마차고 나비나 아 다 토머 아 좀기 자킨체도 그드나 다 동문지나 다랑 거 랑 크르크 이긴도 도건데 다 통군 아 그러나 랑 크르크 서서 디트도 도고테 게요미 도고테 다주트 나튼 소스티그레모
1: 네지
0: 아 다한츠니 다랑 크르크디 칼로아게 그거 고추 이긴 도군데 고 아 딘토 삼바무 이나타 녀톤도 도군데 다론 그렇게 총 콘셀리 게임은 저아무 다론 그렇게 디 칼로아가 저트 저기야마스 대한지크 나타 낭게 누아르기온 저트 저군 나톤 인도모가 본총 유저도 모즈가냠 그거모 아 더한치니 다 응즈 사천 더사분 선지나요 아 침도로 정하는 쿠차도 메칸다마 군주지나 다는 그 돈덕까기 무즈기야 라닌 그 침도는 좀 맞다다 세이르 가상 토란 디체이 알은 크리잔 바그나 다른 주군 주군 또 뭐 티캅도 도고데야 칼라바게 쳇그냥 주고거든아 아다 파르와 디 롱크르크 칼로안디 청통요면 아따 한치니 안디 롱크칼론디 고르츠 이기요면 아따 한치니 아따 조트라다 세이르카 조트라다 적요면 적근적요면 아대양 시그냥 주고
1: 이제
0: 다케티 공가 나툰 더트 요체 단데 탐규데모 섬강장갈다 그즈나 아따 코인조지나 롱크르케 셉셔 디튼다도 갈리다나요 동하모모친 텐제쿠크 노름 덴저 럭터 수익 돈친 체트피탄도 당가 요크모 아 롱클

0: ཐང་ཅིན་ཏ དེམ་འདལ མེར་ཇུག ཉེར་ཅིག བྱ་བ ཨ་པུ་དུལར ཁམ་ཅང ཉིབ་ཏང ཉམ་ཏ ཀྲུང་གོར རྒྱ་ཏུན ཚམ་ཅག ནང་བའི ཕེབ་རུགས རྒྱ་པིན དང ཕྱིམོ ལོ་ཅིག ལོན་ཅིན ནག ཇོན་པ་མ ཤེམ་ཅ ལོན་ཅིན སོ ཡོལ ཀྲུང་གུང ཀྲུང་ཡང ཆབ་སུབ ཅིག ཅེ ཨ་ཡུན ཀྲུང་ཡང ཤེ་ཏུན ལེ་ཏུན ཡོན ཐན ཁང ཇོང་ཅབ ཁང གི ཇུར་ན ཝང་ཡི སོ སམ་པ་ཤེ པིན ཛ་གུར ཤིག མ་ཁུང རོ་ཅི རེ ཁག་གི ཇོར་དན དང ཀྲུང་གོར རྒྱ་ཁམ ཉིཅ རྒྱ་ལབ ཏོལ ཨ་པུ་དུལར ཁམ་ཅང ཉིབི ཤི་ཅིན་ཕིང གི ཕེབ་རུགས ཀྲུང་གུ མ་མང ཅང་ཅོག ལམ་ཁ ཟབ་ཅང རེ་ཁལ ཁ་ཟིག་ཤིམ ཛ་ལ རྒྱ་ ཁམ ཉིཅ ཚོན་ཛན ཡང་ཕྱིར ཁ་ཟིག་ཤིབ དང་ཅར ཕེམ་ནི ཟབ་ཅང རེ་ཁ ཁ་ཁ་གི ནམ་པར ཁ་ཟིག ཨ་པུ་དུལར ཁམ་ཅང ཉིབི ཤི་ཅིན་ཕིང གི དང་ཤིས་ཏར རང་རྒྱལ ལ་ཇེ་ཏུན ཚམ་ཅག ནང་བ་ཅེལ
1: རྒ་སིན ཛ་གུན ཅིག རེ་ཇི ཏུ་ཤི ཤི་ཅིན་ཕིང གི རྒྱ་ཝ ཨ་པུ་དུལར ཁམ་ཅང ཉིབ དང་ཅེམན ཤི་ཅིན་ཕིང གི དང་དོན 中国当觉得的那个人之外，就被成了托塔瓦尔森的盘子的赞助党。这批年龄这些班呢，接触着南岭门扎瓦党，而且可以切出门扎维年龄年龄。这里当盘子的学生准备存在了所有的班巴西人。你懂中俄罗马次特蒙古中国当觉得的这他只有弱点这班子的差不多是的，属于你见这位培养的了三把赞。 제르도고당은 용은증게 제체당 사케제 니분던데 할리 능둔담바당 할리 손히담비 중고당 조르든 젠저반즈게데 야크니제 멍멍게 터멍게 리르그당 텀바마슬 잠릉 롭슈고 냠질랑스투비제 페슈고 쳔부당 양 텀바리 슈그니제 소진 젠자스이 다르플당 탑지제 판츠니 예툰 체르동와 제펜 냠리 사프데동와 슈그멍 냠리 제습데동데
2: 중국 등 조르든 제 탑지 로그딘 집이 폐지 관리 제출인 로지르 근데 등 진출 메이버 사클 시디 등 단랑 다르지지 용월 겜친 담비 시진 조기 시진핑기 난지 단돈 중국 수고 지 조르든 사크 제 터몽 마인 바 등 니바 가이친라 통친 세진 오바 등 조르든 지 야쿱 제 더응 등 된지 폐지 지제 캠픈 송중 시버 로르든 제르밀은 갑줄 시디 조르든 수고등 냠드
1: 四中等四等成绩利空三年所过人把所属玩的点中结识的东都有八等结识了中立的年龄节日了很容易中国等觉得的你节年龄呢你喷年纪的人了属你节别记节他记这特了哈里等是不得等你环境的牛葱等梦记这棍子真真正了第二看所过所进恰空个年龄了很容易正正的环境等没他不认你
2: 정도고 내콩소고 냠리가 파르제 사르와 야틸 동기바당 롭소 등 어디니 산틀 일코르소게 제리 쇼고 용니 등습다 동아당 머니 종오 야틸 등 아멍스마 치게데 들히 체르 동기 중고쇼게 조르든 쇼당 냠데 잠릉 용거 제제 쳔부 제 럭터 셴도 요라 냠제 제초소 쇼고멍 어디기 텐주르 등 조건다글라 흔한데 냠제 제초소 쇼고 흥 용비 제치 말거 등
1: 제치 자츠마멍지 용비 제치 르그솔라 터몽기 송중시데 미르게 레클 지근튼 소반지그버 근데 동기 아부둘라 금청니 비단돈 중고나 랍친제 자크직인 주시 시진핑건 고틀고 폐지제 점지 첨부릉버 만남 예문티 이바시그리 조르든 등 중기 도든제 탑지 쪽빈 제바즈니 수그니지 토타 와르슴데 판츠나 선조고 등 냠리 담습시비 캡콘소시 냠리 라이르시 점지 토비오 조르든 쇼티 중국 측의 세지 럭터 타치기 대시 대원의 중국 아콩거 접차식임비 인진세진원라 조르든 기 중국 인제버 산투 통친세진요 중국 등 환주 총돈 조진 샹리 찬질 만지 리그니 롭소 소고 캡콘거 냠리 제리 제습도 동으로 주니 중국 켈리 한리 멍위 조르든 등을 동시에 버 갑스 세제 등
2: ཐ་མུང་གི་དར་གྱི་གོང་ཕལ་ཡོང་བར་ངོན་འགྱུར་ཤ་གི་ཇོར་ཏན་ཤོ་གི་ཇུ་ཤི་ཅིན་ཕིང་གི་དོན་བི་ནཟམ་ལང་གི་ཅེན་གུ་ཆེན་པོ་ཇལ་ལ་ཚན་ཐུ་དང་ཇུ་ཤི་དེ་ཀྲུང་གི་ནཟམ་ལང་གི་གར་ཏག་དང་མ་ལི་གང་གང་ཆེ་བིན་གོ་ཆེ་ཅེ་ནི་པན་དོན་གི་རེ་གུ་ཤེ་ཅིན་ཡོ་ཨ་རྒྱ་ཁ་མི་ཅེ་ཟོན་ཅིན་གི་ཧེ་ཧར་ས་ཁེ་ཅེ་ནི་བ་ཐལ

0: 마마즈 티트가 구고가 어때 구주때 갑자기 그런 게 있잖아 샤워가 됐은 거 돈이 너무 그 샘나 또 그라 너무 그 샘이 끊는데 시기치 던데
1: 때이나 그쇼니나 니는 게 뒤진다는 게 이게 진이 로마초스 코노 때기게 저기 되니 그치 응이스 로마치 점지다 지나다 그치라니나 그쇼니나 니 삼히르모 된다 그쇼니나 점지다 가그 시가 잡주라도 그다 콘슐라치가 조치나 지저라 레와세테나 때 키르니는 거니 니나 그쇼를 흐섬섬에 그게 고니 응게 시존이 스크 살아야 되나 다 그쇼는 레부튼 거 되는 레부튼 거 같이 나는 게 니나 다 다숭이나 니마콘라테 티토종라테 응기니나 니마숭노고 체크르다 마라테 마샤니 그조트케니나 티젠테 잔노트르 다브렌지나타 타 잔코리리 토마 니딩 안지나 니마콘라테 마숭메라 티게 니타가르르다 그케 티젠테 니케 로트리코노 로트텔랑 안지나 티 그체 정조가 삼바우드는 아크토 그티 지체시부죽
0: 다 티츠르 사마즈고노 사마란 디게 신순이 다 로스고 토 쿠타나 릉기 참성경에 타니 지금 다 연식 샤마 코르고 사 연식 랑게지 지금 간데 요사 도모 욕
1: 도모타니나 다 침승근이 되게 침승근 당 냠비오는 말아 다버지 코존이나 같이 코 존다는 게 샤왈이 소라 침승근이나 리코나들 아자 다와니 자 파승 거가 랑게 샤왈이 군은 된다는데 다 된다나 다 샤이라 자르다라 다 아말라서 거는 게 니나 들라서 네컵가 카타다는 된다나 그저다야 네컵가 그저자와 오늘은 같은 뭐 알랑는 말 말랑나 당하는 게 샤왈아 잡초즈 마토 그게 시킨가 공고라트 메이크 된다나 당인더니 시간 순서하고 내 다시 한번 접주고 다시 한 이마 때 나는 게 있으니 나는 게 이렇게 사왔다 이런데 군도 더 못해
0: 그런 게 이거지긴 했더니 다른 게 이거지가 정도가 남기르지나 죽고 있다 쓸지나 죽고 어떤 이런 거 마음 바가 편든 거 갖고니 침무장
1: 개기긴 당연히 이거지긴 이미 전에는 그냥 그러지 제가 아주 나는 그냥 그가 말씀을 했더니 마음은 나는 게 있냐 이거지긴 되냐 다 남이나라 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그 지파가 능나라다 지파 침보도 모이는 능나라다 어 자는 그 로마가 아젤라니는다 아예 다 이제는 그 연된데 좀 맞다 다버스 토도나 리다노 강마몽 그 대는 그 심하다 때나다 고마가 가는 게 있는다 참다리 고마가 심능이다 하는 게 안녕아 적혀지니 오다 도모가 연되오나 오다 치가 맞네 주노 다 잠바스 그때 이제나 샤이 총총주 맞아 때 이제나 공즘 그 저리티 군은 맞아 타나 하는 게 이제나 심하는 큰 것이 지구노 도모들 다 되게 맞지 않네 되게 타나치 초도노 되게 리단노 도모라 큰 만조 요네 정다 나는 게 심하다 다스타니나 하는 게 이제나 하는 게 이즈기 싶어 무히그라 근데 좀 치파 침부 말다 다 이즈글라 가노 영 되게 로만 게 로티노 티치 다스타니나 그슈 정만이나 다 스츠코토니 도모 이즈가 가킨 도모 마완은 가는 게 리칭아 스웨도나 가는 거 고카드킨 놈이 나 이즈가 스투디트나 녀가 고르무 까마까만 르메 그군이 가는 게 토치 조티안 지기 이즈근데 코니 콘타 페주테 되는 게 조선 템보요 다테니나 공강안이나 다금 지와 침부는 이라다 이즈근 캡페 마티나 다 도모 가는 게 심가다 고마가 시가 오카심나 딩네 모 모징가다 가는 게 심 되게 나미나 땡기요
1: Ri, ta kacha ta zungo ma yuqa ri, tigna tebzinta chu kacha te guadzanchi, chu laksamde guadzanchi. Nga rangi ta usungi na yigzi chekiwa za marmo. Yena yung talam sosu ni ta girtan ta ni ujung sosu na xanggiliyang maa peko ni. Tebzinta waka talam sosu na yung ndrakhi na ya mahi na rtunga, waka yigzi maa jiri, shpeli, tiga ko ni. Dechiga calib zinra za chirgiyo ko mo. Salam da shizga shirtansa.
0: Yigzi jitsende nanda ka tangka ka jitsende nanda tsangma ta kaga rimu jitsiwanda tsangma nina tatungirgini rimu tatungirgini nanda uzi nina ta tabar jesu nang kana nina tangka ka jitsende la gani tiyanchi kanda nina kaga nika angisir gijiwani tamore tiyan da yigzi nina taitang tsangwa ra taitang tsangwa nanda uzi nina tangka ka jitsende la shiga tabar nanka zambalang na 근데 제시는 근데 가고노데 니 정도 시가 제만이 제만데 근데 저도 나다 우진이 통과 그 짓인데 다 소금 침무즈글 걸고도나 다 구르무글아까 정부지게 토가 다 정부 정부글아까 시오가 처가 연치지 처 망하게 연치 다 망하 되고노 도모라지 근데 나다 우진 이기즈 그 짓인데 인지나 다 구무 니자 크니 구무 삼자 크니 구무 앞자 크니 다 구무 뒤치가 그게 통과 짓을라티나 지게 저런고 다 마노친가 뒤 뒤라 통통이 다가 이기즈 짓인데 시고 그 달랑킨다 치 지마주노 티안치크 크엔이나 이기즈 짓인데 그 아무고 남바이노 그 우지 코마나라테 카이라타 조나타 니 상마근 게 하라티나 데오 그 시고 이치 동안리노 통카 짓치크 토니 크엔이나 야 니라라 크엔이나 야 게긍가 알마트나요 이기즈 짓치크 토니 알리나 이기즈 짓인데 인지나 통카라 티나 티치 크엔이나 로툰다타 총노 티쳔가 다 오진이 막글롱 줄었다 시기노 티칭가다 크게니나다 니 상마근데 니나요 시기 그 동안데니 달라 알고노요 장카치만다
1: 다 이즈근다 도군데 처음라 요소는 쟁그 그렇게 배결인 게 답선도 세고가 제제 다 드니 간럭다 선기나 지름그 게르긴즈기노니 튼다니 다 아릉그 소수그 고름그 촌이긴다 섭틀이고노데 가지르지 지 촌이다 이즈기 겨슨다 도군다 섭라교고노 고름그 촌이 아릉그 점디라 각 강당은 데리리언지 셉타고니 갑다스기나
0: 다음진아 이즈기 솟친데 다른 게 이제나 간라 간성게 옛날에 이노 고투니 야 소만남가 샤라이노고 디 과정가 야 아릉게 이제나 그게 이제나 선체는 바가 이즈튼 소도이나 그런 바가 이즈튼 소디안치크 시코종가 이즈튼 바가 찬여하는 게 토요 디안치기 샤가요 그런 바당 종는 바 선체는 바야 이런 게 갖다가 인삼가 영원한 토는 디안치기 땅하는 게 각각등이 다 역시고 각만가 각서들이나 다고 토마 로치고도나 니 로치 이쪽라 그가 각미그라다 로치 이쪽 뒤쪽라다 시가고가 다 점선스나 니 롭승가 로치나 뒤쪽만가 야 로치 잠바가 가와야 합샤 파바라티 값스 이나 야 디가 기긴 잠발라 삼치오가 디안치가다 두종다 디 값스 마소 값이나 영어는 게 있나 때 니마치 말아 니마 니마 다 로컵치 로컵 니리드케 마르테스모다는 거 홍어라도 진다니 이나 삼토에는 그래서 마디노 남바토 모라오가 디안치가다 그런 거 레완이나 다치는 나탄다 이즈그나 다치는 이제 롭치크 젠뎅 로트 남바테 나가서 동지다 시고가

0: 흥티 용리에 땀스러랑가
1: 냥크남바 텅디 땀스러랑가 시비 참비낭데 가와 동기 시티 중국 환주로 비슬 도비 폐지라 건들 등시바 대지기셜 제치부수제 시진핑기 난지단돈 폐지 출로 된적 등 된적 출로 폐지 돈이르시기 롱이 장구 종아 방구 좀비로 제치 코리가 뉴근증 제상 제르독 망와 등 제는 그 환주르영 강의 등 잔송 카힐라 차요 롱튼 시진핑의 소흥인비 등 종영기 옛능 등 제치 제용니 지지르 차른굴 등 폐지 등 된적 지지르 차른굴 시대 시속제 동특 등 잔송라 니든지 동대장 중국 환주리 자증 논희 등지대 능줄세진 인차 등 손희 친부문 로시티다 톰바나 제치 리콩진 잠릉시위 환주리 니부고르디 아다르줄사르히 지지니

야 뉴니위 두고 총총소 지난바디 모이나 다다제적 산지 능진반된이나 초초로 오르거든 챙거 운동이 감성거나 총지 쪽소제의 고디시비 디츠도 카르마 납지랑 거 나총시비가 측그 타동림친 난이나 두고 총총체리 특고 두고 보자지민 리드나 두고 총총 청마 감저시기요 리 두고 총총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부즈거로 쉬라 다 기르긴게 즈그노글이 샤이나 초코 다나잉 나충시비가 슬림 승근능니 포자르짐그 아야능그 이제나 공성드 흑치부즈거로 쭈라 능기스 돈유크군이로 쭈 디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슬이나 초코 망아즈 쪼코 총총 참마셰땅아 리 다나 나초 소쿠흑사로인 구스움준데니나잉 터제니니 제니르 디젠그 쪼코 총총 참마게잉 기르긴게 즈그노글이 샤 참마 용저이 아잉 국사로서 준디 자지 긍럭지 주디 시 개치고 하리 대한신인 진행 듣고 총총 참마가 하는 그 공성 대등 선이 대등이 조릉이 근전한도 누가 아 다시 쯤이나 죽고 할고난도 누가 회차 진난도 누가 세모 대한신인 진행 하는 걸 갑숙다라 다 르문데 진단자 처차트 진단자 세정의 진단자 아단들라스과그잉 거기인지나 갑숙 집승그타크 아영어랑나 차지잉 이진디 요치 긍흐들 아야르중거 인지나 공성데 지즈거랑거 티쟁그드고 총총총마그잉 녀마리리 니인지나 차지 과즈고주데 시가치고 리드나 드고 총총총마그 십드뉴인자 부자딤거잉 럭슬럭서와즈 쳇드고드시요 아리 럭슬서와인 냠춘 마시피야 훈들림스 몬마그 토크 럭신데인지나 영처싱도인주일 리 두고총총 성마기 있나요 그 있나요나 포자짐 땅 산테 다른 탕칭도인주일 아랑리 손 마님나 아자우 코니 마탑데 참가 랑진 마흑금버 사이난 정고마니 세고논더라 리 데랑진나 영 포자짐 그 아 체크한 지기능니 야기능니 세이 제기능니 데미데팅이 아 단제나 럭실 콜루카즈기 체트 고디시오 다나토코 총총 창마가 가나와 돌아뉴고 캅슐 멍엄 뇽영롱 하르기튼 르그다 알랑나쿠 처승 체충 젠자잉 흡삽등 마습 게나히 타세키야 토코 총총 창마고 뇽즈 아리 마뇽나 십드뉴인자 부자르짐거 거우치 난던 담비치 야츠르진 후이타르 다룽 탕치긴 돈주이고 카실 멍엄 뇽영롱 르기튼 르그다 알랑나쿠 처승 체충 젠자잉 흡삽등 마습 게나히 리 데릉거 럭신덴기나잉 뚜쿠총총 창마그 니엠비 워까지리 짬비 노라냐르중아리와인 디 촌인지나 나충시비가 슬림 승거 찬충월이리거 능두나 르그디즈 성망우 조주엘 야닝니비 뚜쿠총총소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 층근능아 찬총 흡섬도 모즈 제도고 르시오 찬총 동우모조기 드긴지르근능아 뚜쿠총총 스탄즌 권부글릉누가 실어 사르와 드그시그서비 가양스타시고논데 제도고 르시오 디촌이 뚜쿠총총 업진 천리글릉누가 실어 가예루스틸라시고논데니가 제도고 르시오 실런데니가 가니 능기스 실런데니가 랑거 로카등 참나 뚜쿠총총 청마그 년비 쇼트 이고스 정중아리와인 다니 찬총니와 티바가 시키는가 뚜쿠총총 바성 루마크시노가 가나르뜸 어구야 에라시코논데라 디촌이 가르총 기스르 야부시코논데니가 제도고르시오 지기티 삼바리 피카르 쿵그나가 영 나충시비 디퉁업 젠히퉁 델리다퉁이 섬비넬 원고라 수브지코르가 히샤즈가 르그쯤즈 정망우토지인 디촌이 인제나 시쯤 제로 시쯤 젠드나가 누구 쪽 총총 상마영 아 다 시쯤즈가 가르충시비 영스뜸세니 시쯤 유과즈 제도고르시오 지기때 조티스 요등나 림츠 원마그 촌이 즈그누가 케트니가 켈렌자 디랑영 잔지크 공상디 톤당즈 조고 총총 창마 케츠가가 닌도 모즈 리샤가 찾다 즈그나 창마 삼천자 미라 리 다나초 나총시피 가츠크 찬총 동우 조기 딩지르크는 아시기 주일 아니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실은 해문디 당행 당주구이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 조기 딩지르가 나식당들 나 두고 총총성마가 영 공급 등 같은 이 됐더니 런거 로카 등 참노가 실은 마스급 정주 능기서 런거 파사 파일라송 됐더니 파마 등 아카 아니 능기서 대화가 능나 다 실을 라스과 린히니 런거 파사 파이크 최친 좀니 도모가 양다 히노그스니 영 조랑니크 Hinan donu, jangnan donu, olungu tsamnu ge, daya ta mangaz ge jangjun da yung, shiga gachin nang ge donchen nir. Nang gisi zhugu chongchong chongma ge yung, renge pama aka ani ta chongma, chong shibi. Gapsi, yung ta gandaz gan zhugu da li, carlong shong zhig. Kachu chi ganu ge yung ta, yung na kachu chi ganu ge, ala teng ala xig, shila la suqa ganggang zhig yuk. Chichi yung, ta yi guz ge jingi di na, nga chi renge rinin de, dan jina, manim gongpet da, nyamba sorshik che ta yung, da yung li ka zhig li tup ka. Ri, dina tangdi joki jingir ge nga, zhugu chong chong danzin gunbu ge lang nu ge shila, Jigshik sawi ayang stasi gunu shilanda tirang cheta godrigi siyo. Ari shilanda inji na kachu thobja ga gergin alayang gergin ga cheta ibjuri inayin. Nanggi sandi shuwa gashin yu nu ga ranga thoga chua na natawin juan tangchin yu na kachu ga zamchi ngakar yu mabjil. Tana nga chi nyamak shikta Jigshik sawi ayang stasi gunu shilanya mundi shinyan juyel.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이제나 나충시비 가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치린이야 리드나치 티바 가치크스컬립니다 아나스트므라 시둥 오리둥 아 디한치니 알랑기 서제비 허둥 아 다디한치니 시에빠라 속과다 망아즈가 옛날이 조금 총총 성막은 아는 그 공성 등 젤리데 등이 아는 그 파사 파이 그 아래서 낙섬 등 제비 응긴 능기스 아는 그 파사 파이 그 아까 아니 그 글름나 요노가 그냥 따라 시에빠라 땅후이 켈라 속과 망아즈가 중아 다니 나충시피 가슬림 승그 티바 가치 크클마시기라 보다르지마라 조금 총총 망아즈 그 지저르간드고 레드나 텅디 티바가 찍는가 조코 총총 바성 어르마게 노가 나뜸 얼구이 에라시코노 아친디치 년주이 조코 총총 참마게 영 조코 총총 바성 어르마게 나뜸 치시게 니인나 톱중 유고즈히 니 옌근지나 단지나 나뜸 유고즈시라 히게 조랑니게 영 초다즈히 드나가 지냐마치가 나뜸 디치 년주이 조코 총총 참마게 영 나뜸 디능나 나치 잉이 울득 히고노가 니일그랄 합샤

0: 야냥이비뚜꾸총총소공닌지나뚜꾸총총바성조막신노나르뜸고예에라시고논데년당나르시기년제요크슈니치디스담진라가총기스르제보세고논데년나당아지티참바리비스카르콩가나시규엘
1: 你要买个老鼠的吧？跟我送的是你啊！欺负这个家里人过，就那个吃那的，就要买跟我送新的过。送你你屋里吃过这个，你就没过，还为你个老不安的过。老吃这个的家吧？哈密杨幂，你这里用那个杨氏干物，这个吃干干物，把那面这个热干的那里，吃个吃个吃个，这个就那大吃干的那里过。
2: 아빠,
1: 나를 고추자이 그 타이 아마도 요치나?
2: 철아득
1: 질라리. 오리, 추득즈라, 나라 철아득 질라. 언니가 아마 요치 있잖아. 알랑이 아마.

0: ཁྱི དང ཡི དང ནང ཡི ཆ ཟི ཡི གོ རེ ཨ ལ ངི ཕར ཁ ཅིག དང ནི མ རེ ཡི ཟི ན མར ཁེན ཕར སོང ནི རེ ཨ ལ དང ཕར སོང ནི རེ མ ཅ གང ཏར ཀྱང མེ སོང ནི རེ ཡ ཨ པ ཆུང དེ དག ཁ ཏུ ཁོ ཡོ ཁེ ན ད བར དེ སོ ཏ ར མེ ནོ རེ ང ལོ ཆུང རེ ལུམ ཆ རེ ཁ རེ ཟང རྒང ཡེན དུ ད ཁ ལང སང ཆིན ནོ ར ཏ ཁོ ཉ ས ཧང དང ཟི མ འདུག མོ ཏ ཁོ རང ག ཁུ དང ཟི ཁུ དང ཟི ལང སང ཆིན 마리 하르드티 오즈나 토모 요초 마리 니 암니리 추 양미리
1: 토모 토즈니너리
0: 토니너 마리타 토제니 지금 앞당나 어그와그메라 어고다 루 오일즈그나 요땅 노메니 시디 캬브니 브다땅 노메니 능니 성사스므 저쩨브나 마리 슝하하 치 거르금용나 마리 런조리즈크 루송니나 만 죽음일즈크 헝땅니나 다 지스키나 르궁스키나 메히니 나단다즈그나 요크모 시히기
1: 아빠 주토모도 제치지
0: 쿄초 총쇼키 토모토 히송나 첸데라샤라 스마라 샤키밀
1: 아빠 언니가 아마자가 심만조리
0: 좋다오
1: 아비 나뜨고 나 아마자가 조지
0: 초드그등나야 초트그등나야 초트그만인 트그지 첸보리 아르그만인 아르힘 청아리 초 언니가 니셔들이야 나 언니가 추 아르자리야
1: 아빠 가나지 용코고
0: 사르퉁랑 입샹르퉁즈가 선차게 용고니나 영샤메치 남출 웅린즈니 쳬메치 룰리 아르판차 나즈글로인 케 아로뚜고 스라크그레
2: 오 아크 디무이나 유나 달라요라
0: 아라라라 초영 쉐르길 마르지 그타이 쿠마라 크리 가이크치발링군 장고트리나 하오 르냥르지 흐사르라 마츠그치메크무 야로 껑게임

나치 슈닌지나 디랑 쳇데 고드기 오노가 시스템즈가 아 년주일 시스템 디카싱아 갑청 시비 영스템 뜻이 던전킹지나 소르문 성친의 세쿠중 세츠 중들 신영 차청 토자그 세중 야마터 안데리 디다나치 갑청 던지나 길룩즈길

0: 담지라 하랑진
1: 아질비 도커타진
0: 아르비 아당 캉점진
1: 나츠 나춤시비에 가찰터슈준
0: 운저와라 차츨 티등 니그리 고름진 자인 잠라 지티 마실퍼 냐지 다진어 중화 형스탐이엔 달은 라수 망등 츠트브근 타닐 소시 가다르등 만자샹 다동어자 총 도영 머시기비 나츠르 총티 쏘엔바 냥스탐이엔 발르가 스케팅 호인케 망다득 파힐 위른 잼비 린지그나 와무 와문 흐타위 차브르잉 마누르 츠진의 종와 냥스탐이엔 자가 쯔이 샤브르 군코르니 차와 체브르 리샤 먼저브르 자란조리 안신 리리앙 와마고라 만드 냥스탐이엔 샤키 강정 젠빈 지치당 사마버그마 롱스줄의 지프티소 아직업 정지에 멘비 제엠비 야르브 워튼담바 냥스탐이엔 하라스터 중위 셈질 마틀버르 라롱 근데 참닐 마셔버르 샤리 흐뜽니 소브중람바데 사흐뜽 시진 조과 냥스탐이엔 하정 판음 냥비 근홍지 아미워 측 초라담반데 하정 냥비 측주르 머든 영 아미 셈뜸식 참아인 리 형님이 조금 총총초 냉지나 디랑 체트 고지오 노시 좀 갑청시비 영점시고노들 다나 갑청디라카니 조금 총총 능기서 로마 탐질라 다 기르긴 그 니워터 송고노가 합샤망아즈 실욕

레제딩 상글란제 멍그르치 소린지 크클렌 선디나가 다 솜정 길긴 거 도체 셋트브지 아 달라 사쇼 소소그 다 솜정 럼바그 길긴 안바조 그 도체 그 셋트브 아 니코나치 잔저린 조나 디나 테랑 그 런선디 손지나 다 솜정 길긴 거 도체 셋트브 그거 좋아한다리 나 테랑 그 솜정 길긴 거 도체 셋트브 그거 좋아한디 손지나 아 스튼 상신 간지 거리랑 좀 그 세르클 종 솜정 그 길긴 삼가 안 더단시 근조엔 라드가치 대릉글린 선언이 간다가 앞잔자리 디나 갑통대 천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준 스튼 샹친 간지 오르랑 총클 세르힐 종 송정 길긴 삼간디 카프글람난 데와 톡신의 지길긴 그 카프른다 내려라

0: 이단 디난데 지장들이 내인조고지 나 대랑 글린 선데 손이나 양 아다 제랑 글로 망아데 기르긴 누구 냠뇽 땅 데리다 땅 호트 그 셰트 그 쇼니지 갑다드가 아 통통리 쪽은 너무 그랑지 고르 잡요티나 토머 기르긴 그 추 제랑아 손지나 양 지금 샤와게 여름 땅 데리다 땅 기르긴 글 익간드니 샤와드가 참모든 고니나 너중이 테니 예신양 그나 바 토머 갑다리나
1: 예예예 아긴나
0: 음음
1: 오늘 밤 저는 그놈 그냥 딱 한다. 이제 봐요나 같은 지시는.
0: 네, 되지 제기.
1: 네, 라운데 노지고 그게 대학교 아르메니아 카탐데 잡아온 같은 지시요.
0: 네.
1: 네, 라니 나타 노스니 칸라 슈니 파티 에멜로니오 시스 제디 에르메티 무슨 거로와리.
0: 네.
1: 아, 도무리 나 다라니 뭐 총리 그럼 그로 니 에르메스 탑다니 마음동 니로니오 시스나. 대무슨 돈이 다 걷든지 이완
0: 어떻게 무슨 얘긴다. 로서 같은 얘기. 네나 도물 얘긴 그초 다 얘기는 선이나 샤와 그 제름 땅 제리 얘긴 길 이렇게 아 로 망아 샤와 리타노 아 디코니 얘긴 코니 갑다즈가단 도디즈긴 나리 디토나 그초 다 자랑 선이나 얘긴 길 이렇게 간데 도물 시고리 자초 아 다 그초 샤와 강즈긴 나라 도물 샤와 디시고리 자초 샤와 그 냠뇽 요는 말 양도 소소글라 가는 지 카카카리 몽포리 탈뇽 그 디장 그 얘기는 선이나라 아 그초 얘긴 길 이렇게 데 토머시 고리 카카 강강드감 타뇽이나 더종이 타니 길긴 그 갑다가 통통리나
1: 예예예 아 저스에 나온다 너나 아 너니도 칸토 튼데 슈다 되고 다 같이 말로 팀즈 그 야나나 삼노리 또 힘노리 잡던데 예나 제또 혼치 같이 다 알로치 머리 나완 보너리 아버지 카카세 고나 온 팀즈 기가 심즈메 지금 미크다 다 시든디 디가요 원더소지가 너나 기르긴스 그무트케 샤르이나 아 포르초이 나온다 만도이 나온다 톰도이 나온다 돈니르 칸이 나온다 너나 아 손나도 손트르 장제도 다 기르긴스 그무치진 톤 다운데 비엔드
0: 아리일 모마르
1: 기르긴스 그 신이 다드 아타 포르초이 손도나 니조만 디무진 타킨다 디디치 기르긴스 그 즈제 다운데 비엔드
0: 네디 모마르
1: 아 티크 오프신 케치다치 노브죽데 하중 참마오 임바 어 디가스 빠지나 참다기 나와인 같이다 이거 도수고 지금 다 밸런스 거나 온다 고스톡스 거나 온다 하던 참모이 봐 근데 인터넷 빠지 로마소 근데 지금 초코나 빠테로 소용이 로마뇨 키터네 요 카데스니요 니슴 좀 이진잔도 어 다 라라지 참다 드라마리 원나 지 차리 거론다 그 patate lo ma ti di ki ro casa vo son a se lo ma ni ni tere bon va di chin du ma cho ma casa vo son a se ta tani
0: di
1: ti a di ding ding de vi ni ri
0: ri ding
1: ki kar si ka ti da son ma cho ro ro ni wa ta girgin ge girgin cheri ta an du gi da ta lo ma la la ti da yon ton me pa ton ton chi ma fi pa ti mo la ti ta so ni na ta

안좀탕가니라가능니 중국당 자그르지 르완 페이지 동의타 라타문거 닌진 가치 나랍당하는 바쇼르티 아자금 지금 저 왈하르소당 럭지지 로름 하르소시 브랜네 틀음자라 중국당 자그르는 첨치지 페이지선 로즘비 자급 첨보당

0: 다 의주 타카 특니 나직지 망노 니게르컴 니르코노 치르탕고 공스라 치파치 치나니 공스도 잠보이나 잔침 쿠르급 칠리 정징가 레카 니나 추크노 럭뜨그시치가 라요노 마리 공시능 나 참초 파라요노 마리 잔침 론주 공스가 잔침고 나툰 답디리 란탐나 추크노 마토 다 침킹토 침초 파능진 톱득 응급출타라 침라 시기 득시리 주거강 차오노 마리 드니다 침초 빌레니르 칸즈르코노도 인지나 샹친 수수 침진 팅가 능노 침초 비 레르가 니트나 추크노 크르카 레니르 코 황이즈 요너레 디마츠카 다 첨츠피 레니르 칸가 낭가 첨츠바 츠마 첨츠피 레니르 코 럭트 요너레 첨츠피 레니르 칸라다 디낭가 첨츠바 츠마 샹친 수수 첨진 팅가 타크 도듬 라 다트고 요너레 디마츠카 다 로레르 샹친 첨진 팅가 첨츠피 레니르 칸당 첨츠바 츠마 다 첨츠피 레르가 니르 코노 고름 촌네 징글 코 샤와 집고 요카 메크 다 십시르 나무즈게 코너레 다 칼테 첨츠바즈 코 로리 크르카 십시르트 차트가 마투나 알로지마 크르크 첨츠피 럭덕데 메토토 웹츠에 주고 니와 메너그냔 주너리 디칭거 답처등거 칠리랑진거 첨츠바 차든즈기나 다 첨글라 징글코 고니 망츠카 고용 카유노 마리
1: 레쇼 반소 다 고나샤 고노고 다 당크부 추다 토나 아니엔 토나 담친 강롱거 람카니 다 지 자툼 샵신 콘든 더진다 무그 아니 승등 아츠사 당세즈기나 펠세카모
0: 아레
1: 디나나타 망츠카 펜주기나 디코르크 고응 고르크 동고르 타츠세지리라 답처등거 타블음 강덕즈 쳬르다 땅이 당고응 고르크 동고니 다도고다 치우지 다 초랑게임 찬누이나 초코 양나게 주 타카트니 그 지후엠슨 조회리 성질이다던 게 주카다지나
0: 레다 응고흑거 타블음 그 타니샤나 니랑가 니스 특뇽니 그 헴츠 랑진 장거 주회심 회장드가 암질셰라 하직당 모인지나 응고흑거 동큰도 덕 다도덕 그 이게 메히는데 웹찰리 간지 능도 능이스 지우노라 지카이노니가 토모트가 드그 주등금 징제야 동이 땅 메튼노고 킬린 담자일링 고요코노데 장구링데리 다 조회즈 회장이셔나 다 도브득즈가 크르크 군무 호키즈가 치탕에 답시라 롱금에라 다오노 토모즈그리 드네다 크르크 잘음니 군무 치탕 시라 말로는데 장고 참마시라 린로이 타바지 샤코노 도모냔 통즈르기다 크르크 디칸친 탄당에 다 돈덕 기름 참마시노 다 코침츠 바지긴 추 돈덕네 케로이 탑크 치코 군무 통합신당나 다 추 군무 참마시라 린로이 탐노 야차비야 인지샤즈 다롱 크르크 칸친 당아 침츠피 럭덕 잠니긴 자즈그라 침츠피 레니르 칸가 종접 그리 다 코침 추파 차든지 연지즈 데네다 톱등도 로메 그렇게 고르모통가 그랬던 이 큰이와니 간자즈 적당즈 리자라다 로시즈 고르송즈 그라 그렇게 돈등데 정글 장아라 메송에다 톱등도 심마디아 당아 카프클람네 줄아용타

0: 샤이 총총 좀 말아. 또 이제나 공즘 그 저리 되게 고는 거 말아. 타나 그런 게 이제나 심하는 큰 것이 같이 고는 도 모두 다 되게 맞지 않네. 되게 타나 저 좀도 어떻게 리단 놓던 뭐 그런 먼저 요네 정도 나른 거 심하다. 다른 이제나 그런 게 이제나 그런 게 이게 싶어 먹히 그래. 근데 좀 집밥 침부 말다 다 이게 라가노. 영 되게 로만 게 로티노 티치 거 다른 이제나 그 수상만이나 다 저쪽도니 tomo yizga ga kin tomo mawa na ngar ngi lichinga su to na ngar nga go khat ki ngawe nga yizga su ti na ngen ga gor mu kama kama na rame ko ni ngar nge thotri chu ti an chi ki yizga de koni konta pe ju te na ngi chu sen tambo yu ta te ni na kong ga ngan ni na ta ga chiwa chi mu na ni ta yizga ni ka pe ma ti na ta tomo ga ngar ngi sim ga ta ngo ma ga xi ga ka sim na de ne ma mo chi ga ta ngar ngi sim te na na tangi yu
1: Ri, ta kacha ta zungo ma yi kwa ri, tigna tebzin ta chuf kacha ta kwa chanchi, chuf laksam ta kwa chanchi. Nga rangi ta usungi na yigzi che kiwa za maramo. Yena yung talam soso ni ta gir tong ta ni ujung soso na xangri yung maa pe kuni. Tebzin ta waka talam soso na yung ndrakhi na ya mahi na shtunga, waka yigzi maa chiri, shpeli, tiga kuni. Dechiga calib zin razi chirgi yoko mo. Salamda chizga chirtansan.
0: Yigzi jitsende nanda ga thangka ga jitsende nanda tsangma ta kaga ramo ga rizh chawanda tsangma nina tatung ga rigni ramo tatung ga rigni nanda ta uzi nina ta tabar jesho nang kana nina thangka ga jitsende la gani tiyanchi kanda nina kaga nika angisa rigi jiwani tamore tiyanda ta yigzi nanda nina taitang tsongwa ra taitang tsongwa nanda ta uzi nina thangka ga jitsende la shi ga tabar nanka zambalang na 근데 제시는 끝난데 가고노데 니 니탄데 시가 제만이 제만데 근데 저도 나다 우진이 통가가 짓진데 다 로군 침무즈글 걸고도나 다 그루무글아카 탐부즈기 토가 다 톰부 톰부글아카 시오카 척 연치트 처 망하게 연치 다 망하 되고노 도모라리 텐데나다 우지 이즈크 짓진데 인지나 다 그무 니자 크니 그무 섬자 크니 그무 앞자 크니 다 그무 디치가 그게 통가 짓을라티나 저게 저런고다 마누칭가 디 디라 통통니 다가 이즈크 짓진데 시고카 달랑킨다 치 지마주고노 티안치크 크엔지나 이즈크 짓진데 크 라모고 남바이노 주고 우지 코마나라테 카이라타 조나타 녀 상마근게 하라티나 테오케시게 이치 동안리노 통카 짓치크 토니

아메리키 화르상르 므니리 츠퍼르치 치르가니르 바타르나 아메리키 세종게 호르크 기프탄도네 아메리키 센젠 틀릉포이 아메리카탕 소타 아랍 자크무니 치 다담버 코피 냥드 니피 팀튼티 제츠글라 티십시 퍼프트스레 호르크 디타룽 난치프탄도네 틀릉포이 냥르진 데르훈 돈비 소타 아랍 땅 예스라치 르젠든 르야 응원집시피 혼주 차르친드 진총시오세레 드바타르나 샤프추 데르 제츠글치 티미촐 당공기 랑 쫄랑 접범 중 스파탕 제제테 치르트 아메리키 냥들 졸림 페이지라 근데 동의 쇼르트 제제 체비 소미 랑업진 짐 촌차 여기히 사크트 제인란드르 근국 셰프름이 요레 다담 비친 예니니네 아메리카 땅 소다 아랍진 니콘데 크키 소소르 사족 베티 르자크미 치시비 고니 냥드 니파 웨츠 셰피 냥디 팀튼 콜레 예양 틀랑푸이 니노 니 퍼셰지레 팀튼 테른 초친 토요징 응원주 차르친네 소다 아랍 야루 야부 라칸 팀튼 시기세레 ngonju charchin te america tang sota arab jakum ni chi tirhun pe bi sa dung nang lang mile ya bu la khin tim tan na thilang pu yi thug dang pur san san jing gan kri kap se arab nyam de chokul jakub tang balin su khan moroko su gur jakub chi se yesar wa chi war ni jen tin jen ju ngonjir she chil ko pi tim tan shi gre le sota arab chi tirhun tim tan ti nang shi pur thang mang pur khilim shi mile

아메리케 총지 접전부터 아메리케 카나터 고틀럽 자체 응압제 되는 시핀 브레비 총지 자른 탕탕 진다인비 자님진 고르글 원지 쇼요라 카나틴 고르글 셰트브데 아다르그비 치르가니너 니스 니든 던제스세레 카나티 노슬 부정 샴판 피프탄토네 카나데 쇼집 자핀 자님저 고틀 등 얼굴 동실 망부 쇼디 럭추르 찰질디 르제는 급소와 등 생화 침층 캘리지라 판이 담비 송식 통이세레 아메리키 콜롬비아 장르 공시 친년간인 릴머니 스카차 장르 득바다나 아메리키 중앙 상층 취집 지정 레트 클리프이 다르타 아리시 르자사 모스코르 팀스쉽신 요스레 득바다나 데훈 머시키 모스코 남측흥 남측통가게 모르 아메리키 과목과 신정 남측 지기 등 아메리키 신정 랑쿠르 크징 통화 등 디지스쿤 저주 지그니스 대르바

0: 인치 지금이 내가 골로컬로에 그니 게르카 망로도 코트기나 와가 드상상 마르켈로니
1: 책자모 야티나 탕아지옹 지마글린 세능아 알바 길끈 드상상 세르고누가 망른데 추리와진트 코트기라고
0: 야 꽈튼케
1: 좀에게티나 멘테등아 출렌 센데님버가스셰 디나니크 코디모
0: 야 티모
1: 야 왜 두포초디모 왜 두포초디모 Chukpo chu di mui na. Arre, di na yung chukpo adatak maasha nugu shen jiri kalimni waatang ziga di na mintatang atsu tatunga kalimde kapar yungbar rga sashi.

0: pei tu po chu di mu
1: ya di mu ya go zi ba ya zeng zo ma chu di mu na
0: di mu ye di na a ke ho che reng ge de gung ge ta tung ge len chen de jil de tung a la ba le ge ja ga a ke pa ma se er gu nu ge leng de se ga lg chi ker chi
1: ya ta ta wa ku chu zeng zo ma go zi ba wa ku chu yi de che reng ta si che tung a lung chen ge wa ku
0: 当然了，那空可嘛可嘛不开，那嘛的在啊，农村跟工资把一个，叫老农民，卡特卡鲁斯格勒吃个呢。关真奇，
1: 等你打，马龙那打的，年过努瓦个，阿爸阿妈老农村工资一个，卡特卡鲁斯格勒吃个呢。
0: 对，
1: 等你马龙那打的瓦都，
0: 呀，对哇，吃走个。
1: 对哇，呀，父母多嘛个，老妈打哇，今年我那个，嗯，呀，老子，哎对，蒙老子，俺老
0: 妈父母多嘛个，蒙老子个，
1: 好嘞好嘞，
0: 呀，听那听阿姐嘛个，你打打我，打你个，你这是个地拉干的，这打你这个这，你妈做那点生意，压根就在出啥子，做人家的个呢，嗯嗯，
1: 你那这，没得叫你啥个那个，呀，不然叫个。
0: among了这些跟，怎么的呢？都这个。呀，那普拉，啊，叫他普拉加的。普拉加，俺们普拉加。呀，普拉加，俺们普拉加。哎，对，那，他今嘛个连菜能俺了哇？普拉加跟蒙了这个锅底了锅。呀呀呀，他这个现在用这个这个油子的，这个是多么苦没？嗯嗯。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那这 야 디나 멘테든
1: 야 다디모 야 다키델가 야
0: 생로가 야 다키델가 왜 또 뻗쳐 디모
1: 오 디모 디모 나도 맞죠 디모
0: 디모 얘 디나 또 뿔 한 축고 대군 거 타튼 거 된센데 절델리 아 라와 르가 자가 아크 빠마세 르군우 거 랭데 사즈갈흐 치커지
1: 오 단도 인제나 이때 혼 송이는 어떻게 보면 튼다 아무도 원년 튼 단디 아기도 같은 게 인그린지는데 송이는 오이 산지르 마음 딱 버큰 거야 어떻게 튼다 너무 냠주르는 사 근데 무슨 파도 있어서 너무 저 아기스 말에 튼다 그 인데 파도는 시고 내 내가 잠들다 치거든 내가 그냥 그저 아무도 원년 튼다 어떻게 아동 체형 나가는 요크 뭐마 마치 남반이가 같은 지식이요
0: 네네네
1: 아 다나 인제는 기타로 유나요. 다녀는 데 이렇게 하냐는 어떤 그러니까 또 고단서다 삼도를 시키네. 다터만이 저도 그렇게 좀 그 고망 통들 아 마스크 고바노도 되게 그냥 아까 또 과탄 또 다터만이 마스크 대화가 되면 이건 삼차다 삼도다 같이 다터만이 야 터지만 거려야죠. 그래.
0: 야 처리와 쳐줄까?
1: 알아 알아 속에 아르켈 연습 좀 건데 또 말할 때 연습 좀 사 안줘가
0: 야 디나 통아지마 글렌스는가 알와 로슬케 아칠 영치 서르군우 글렌트 치그드나 추리와젠데 고드기라
1: 야야 타 마운데 타르티 타 미나 카샤 디 알와 쉐스트노 좀 우초 타디 알로슬 알와 하르치 차이 에르케 타디 초영스군우 야 알영 좀 줄까나 타 이통 치그드 했는데 뭐 응응 저 말에 땅나서 쳤고
0: 야 추리와젠데 고드기시체 타빌라 디나니 그고디모
1: 야야 같은 층이 초다 손도 그 이제 다 치그네
0: 같은 층 야 디나니 그고디모

0: 야 지뎅근년 군족분안바 따르타체치 센시농신반드 총노 오케라농 챙그 와능 챙제 보냐게 다통낸 챙긴 참드니 르마르 터치게 젠친 파마 길라케세 어군누가 멍레즈 럭치야 고디이골 디나 족분안바게 르마르 터치게 멍른데 영 반찬남 혼든게 럭치 커삼나 나초 다통킨게 카퍼릉아짱 특급된치게 득습니게 선드나르가땅 특급된치게 득습니게 선든치게 특급된치게 득습니게 아르낙슴 특급글음데 카퍼용벌 가세셰 왜 두포초 데모?
1: 오 아주 장으로 와초 데모 이 다소만디 다툼 그런 카브르타모.
0: 응.
1: 카브르타가 이르지 냐마즈가 소모 저기 난 이따 양다 이따 신냐나 내가 이네 와 그때 사크르마스는 네 지금 사스콘으로 다디 파로파디 와 그 사크르마스는 되게 지금 선택된 거들 되게 이따가 이제라 그 카브르타가 아르지 저 저 지금 계속 있는 거.
0: 어 곤턴 네가 곤턱시 군 말이 니라 티진데 냐마즈가 영 카브르초 군우게 때 무게 낭치요게 때나 든든 바치랑 좀 하게 한 디르진데 전 차트 무리게 다운들이 전 말이 디나 멘테든 아츠 렌첸데 냠버 가세셔
1: 오늘 내가 이때기다 타서마 카프르타지리 타트기다 냠아트가 흑진난당도 타이고서는 미 인디라카니난도 비기치카나 아롱치나냐 다타치 야나다 데모히드가 타타이한다 나와긴 예스크르마스노 비트선트크무드라
0: 쮸미크 쮸미크 쮸미크
1: 오데오데 야야 나타타키 타그 탐도 지금 이치도 탐차나 탐도 지금네 지금 트랐던 거 알아 탐차라
0: 과진치 과진치
1: 오데 야야 나타키고
0: 야 나니 그거 데모
1: 야야야

야치딩가 냥콘족 부남바 참드니 르가딘 땅 상지 추수치야 롱타터 세르고누가 동네식양 르치야 고드이율 데나 족부남바 그 동네인데 판츠나 르치커삼나 나츠 타퉁킹가 카프릉청 트그브덴 치그즈그스미게 센데 나르가팅 트그브덴 치그즈그스미게 센데 트 트그브덴 치그즈그스미게 르가스미 트그글음데 카프르용버 르가스시

0: 통 용능 이제나 아다 저둠 랑진 그 송선 능업이 안바시 산지 능으로서
1: 섭이 담게 외목과 차진
2: 촘친 선누나 파시여 로식
1: 미부 랑진 결로수 월음 산지 결여놈 종회 파송거니
2: 금 디브진 차촌메토 녀금 디브진 스피 담회 담정고 콩깡당 상우연
1: 담결은 통아 겐금가 예르멀이엔
2: 아직은이 아랑뚱자 망콘
1: 까망술 아르그니케즈올
2: 스파가포터미
1: 우체 담회 단신잔들스카바
2: 나바
3: Tatina Varkim de Sonjana, Tatirung, Jiti, Tangsulk, Kam D, Takung, Danum Sosu in Ayang Mara Sonsar Soner, Tena, Tanin Datok, Zatok, Dandrik, Korum, Dejili Datung, Varkim de Tony Kaltonde, Tayang Shandambag, Jay Tabu Lok, Tanin Datok, Danum, Riri, Shetung, Setan Shoker, Tamsil Patala, Longshara, Yana Jishunyam Jokosaga, Rewagging it in Zanayan Choker, Takungi, Sonsilkan Angere, Tommy Gassan Ro.
4: Tasunga Tanquin Dander Tang Awamuga Yingina Yonuga Gotchipa Namba Tani Tamsipa Namba Tani Ta Tama Nyankirka Yanchika Ta Nyantinga Andana Ta Tanquin Dander de Tornangi de Tang Yin de Chugurga And then ta tariga dawan de ge chin ye khani ngi sung gu zam de ne de rong chin ye zhi

아 동구 츠송스그라 원경 다롱 츠즈그르즈나 이종 탐치보가야 그 니엄이 오는 것까 안 도모 아 더니 디축가 공타 땅나 제코코 사차 안 도모즈그니 에다 정리가 아 다 일 돈편 왔음 나오노 이나 축고 더니 에 정리 예크브가 사그니 소수가 어 근데 라트와용 케이나 축고 더니 잠은 이트 소수가 아 단지 거라 좋아요. 큰 담설한 좀나 적고 아 다그주가 랑리근 악토가 그니 그시고 아 다 같은 신부지 샴나리 아 대인당나다 다그 참대 돈이다 아 대송나 다 다리 그 주가 뭔가와 그 땅 군전들인데 지가 아 런점 좀 동지 아 뜻상크 대노 답그다 네 동무 Kabandanita, Tarigatan Hui, Render, Kabangawamund, Langdu Shunote, Jaki, Timbrishini. Tian Chiko, Tariga, Tanquin Render, Kabangawande, Shinkinga, Tamsipa, Namba Indianayang, Tarigan Jansu Chimbundinanga Sigidale, O Ta, Tsangma, Rumba Mandragara, Shargaganam Chung. The Mandrava Tamaz Tosons. Then Dona Jir Damsil and Dendra Shinkin Tsuma. A Dinong Nera Chazirina, Damkin Dendr Kutuni, Datum de Pishon Along Donoga, Mugiri Nandaga, Tokoy Nandaga, the Tamsila Yansazira, Dinata, Daki, Demdish in the Yenzino, or the Shakizga Chigin. Oh, Tin Tony Shakis Gunota in the Zinata, Tariga Tanquin Gender, Kavangawan, the Mosg, Pil Tavano, Pili Dali Lagandrib Shungno, and the Indianayang, Shumanga.

시국 안디그능니 아존르카 인기나 다처탕아 제나 로 니흐 탐바그 만칠 아다 다리그 존르그능니 르게 니욕 지가 응이슨 잔더라 시그누시 아 뜻아와즈간 존지나 아 다흔 존지나 응이슨 잔더라 시그누그능니 으즈우그 간거 통정거 로마

사그니그녀 니와젠 삭슴젠 삼루젠 더 정말게 약교도 하장게 침보래 세교들이 기인촌에다 당군도 진진이 고당나 다 담시바르카 담시교 당회 가누거 담시반도 정말다 천하 아 다양간 그 하장 침보 대노 답그다게 자네 아 당이 지 아 직속과 자와 된 당제위들이 지금 레와스근다 제난자 아 다른 그 삼스제난자 너무지간 가리르실 딱 주거 산의 소순의 용노 그 담시반도 정마가 지금 산의 다시라 송노군 전에 랑랑 사차 그 만난 전통전 탁골도 랑랑 사차 그 세종 고칠 더 정마가 약주도 전에 인주도 하장까 진보시 되게 대등다 치즈기 고그지나 랑랑 사차니 땅회 그 축관 지교도 종전바 그 축과 대화 그 축과 아 예초 그 축과 종전바 그 축과 클전바 그 축과 땅회 그 축관도 시거 간거 대육글이 콩아 촌칭 꼭게지게 달에 되게 대등에 땅회 그 축관 지교도 하장 같이 모레도 축과 지기등 눈 돈이다 담시빠 정마 치즈기 고그지나 오 다 길근자고 오 길근지 달리 다 치즈기 고거지나 호트로 죽고 호트로 죽이 세코는데 지금 와께 지금 회차 지금 자 지금 죽고 그 이따 세코는만 다 강탈경 대런난가 대는 땅크고 회차 남아 나중에 어디 너무 욕금 어떠 담치 보소 잡지가 지가 죽이 뜨기나라 호트로 죽는지 이한 치가 쳐서르지나 다 다리 그 혼죽지나 그 나와 돈이다 그 나와 고거 와 그 담실 담생큰 자야 정말 그때 혼중견 가년수 어쩌서 또 정말 자이용이 잡지가 그지 또 돈지 로트로 지겠는지 더그스군이 나 이제나 년층큰 이제나라 하정 레와즈고노 강을 뜨지나다 로트로 지기운 더그스군이 레와즈고 그 처지르지나다 모마도 이제나라 오들리고 그 레고 그라 다종 이제나라 레지 이제 또 레조 하정 같이 모리 딱 죽은 잔들라라서 땅이니 군이들이 남아랑 안가마 아니는 인데 가자랑 땅 나타도 그 소토다 시기다 유과즈르다 치그라 참을고 다들 자지 레지 치그라 메 그게 송했다니 년이 되게 땅 나타 다들 못듭시 대인도 나타 나 레와 치스긴 되지 나타 어디든 사주 시가 사가 사가 어디든 그 쇼라 권주기나 그쪽에 다 때르는 거 이그노체 거가 너무 총총 그나 또 무슨이라 지금 리터지나 다 하정 같이 뭘 켜나 답디가 대한지 그 대령 능가 그 징크로 멍아지 그 도나 어디든 죽사 대라 메카 대동노 답기다 너무 그단 대비들도 꼬이는 나 이근도 꼬이는 총총 아트모스 그나 죽기도 다 같이 뭘 기능아 지기 대등에 대라 총락이 지르나 죽 총 종나 첨텐 근 된 거군이 종나 죽 왜인 죽지나 동거 월 그 심지 때니 다와서 좀지나다 아 хэрэгтэй юм дүндэ наа нуун дээр гэрчүүг гавтын хөвдөр мат таавсган цомжина игнөчг кэн аа цамаа л гэж юм нэр төчдөрна гүнчдөрна игнөлчг акур гөрмөтөн цуу гэт та атэр цамуу нэр тунцунга тэр гүг татэр тэнүү тав гүчүүгэрэн дөмө маз лэшкэн дөмө маз лэтэнна дээр гин номбаз кэл гүрэн дэ тамч бүг лунч кэл гүг шуга үчүү икэг тамч ба цамаа гэрэн бацуу игүгрэ тэнэ нянчэн кансан гэрэн мэн тэтэн дэ гэж шуга а тгүнрэ жидю самлори тонджо тарун шаваре ди жутэгэшуга ангарева ютэнуто тамхэ гол хотэв дгогэсэ кунуте нэшачуа к тамшэ пацамаша нэ индэра шёра нэнтэ кангара ревас тонуте энзину хати гэргэн ютэн хотэв жигтэн но ханчэни та чэсгэ гогэзина та хома чунгу татта та чэнка чэмбури чу тамшэ пацая ина чу жигна нэзгэ ё чу чошэр пазгэ ё татта та чэнка чэмбури 그조치 다타셔르파트게 차링가리 찌고노 그 딱지 아 원섬지 아 다요 내 돌도 용 그 아 라이 돌노 왔음 그 근데 이제 죽어 온지 대인도나 담시파 너근데 그 능나 오다 언덕이 세위달이다 샤인데 니사는데 딩 길긴 나인지 도모조라 샤코나랑 고타 담시파트 참아다
모마 아정 한숨 속과 있는 뭐 즉각 현장 한숨 속과 그 등이 좋고 대노 답기다 지서 이런 샤이 와래 정말 그 더무 더무 그 단세 받 참마다 소중세 이와래 대노 답기다 땅회 단세 받 참마 그 땅회 그 로마 아 중국어 되노 아 대인 내가 손에 그 아랑이 돈만 왔음 이난다가 겨크 후이 난다가 아 카 간터 준심 난다가 정말 어려워라 채널이 다리 좋은 게 나라 아주 단순 단들 너그 도와 아 조로 그라 흥아 중 참특 공마가 가포로 자치자 잠시찬스 용이다리 아코 땅회 지년 근 요구지 내 용이다리 다치 나 땀치 바 땀치 보 크 너네 지나 년층 건건 거쳐 자치 국가 원대의 금을 어째 국가 내의 그 수준 금을 날아서 과라 트 과든 시 너네 그 세주 바 청마인 게 나라 샌든 바 청마인 게 나라 과든 시 아, 다와 그 카트텐. 도모이 군부터 그 돈이 뛰나라. 멍추간데 레와 치노. 아랑이 또 뭐 왔으면 내 레브적 치노. 아, 덕히 더 거지. 더인당 나다 쳐서 그러지 나다. 봄아 막힌 우리 자쪽 후차총으로 다 레즈산에 롱들 송으시. 더인노 답게 다 단체 받으면 그 봄아 경주도 다 하청 같이 모래지노. 아, 대. 대한치 그 다 단체 받으면 그 단회 그 조지 더 야케 교도 하청 같이 모래. 당회 그 조직 야케 교고 돈이 아다다 다리 그 당신들들까 응아와 너가 돈이 드레즈기 럭지 있는 럭지 됐더니 주야를 먹고 인수니라 아 가스라 토콕 된다나 다 당회도 젠들도 조주 생크에 난다 그 간접 생크에 난다 그 로그드 생크에 난다 그 어초 센든 바 참아에 난다 그 어치라 아 냠뇽스그라 양 드레즈기 론송 대인당나다 처지르스나 나나 요노가 아 단년큰한 바 럭고득 담시 바르과 대한치께 년친 길리다리 년고노 그 담시 바라 년큰 담시 부그라 아 세망이 지즈고노 루 지마조 다롱 체급 직관 속고드사조 다 다리가 다 다루가 다이다리 담시께 조즈즈가 요과 고르든 데미 더니 더 정말 은즈께 처지르스나 다 담시 바 정말 아브드게 저게 됐던 그렇지 뜨거 꼴거 작득이 됐던 잔잔들이 나타서 거의 아 년기 따지니가 요니 아 짐승도 모지 대노 답거 다 다리가 그저 능선도도 아 절종의 송나 단다가 간거 조지가 잡니 저쪽 참튼 조디 참튼 김성 참튼 같이 수거 조지 너 다시 억지 공나세고노 야이크브라 상친자 세중 전바 소수가 세중라 당회라 세중거 그쵸 리와토노노 천들이주 니토한 바꾸는 대노부 답그치 총 참튼자 졸디 참튼 김성 참튼도 천들용 격급 그저짜리 너주 조제 가친스그레 삼그요 땀세바 청마그 세방송 년지조란도 요나 측측어 어째 말은 니 손에 자득히 송아 뒤에 한치그 Gizuk sesim Guhi, juhi, juhka chenbu inu Da chizgirizu na Uchi dirbuk sarwa gina nga Udeshtika tsua ruhi juh tiga shuka Njewa chenbu inu gitabka Da zo yike ga tor nanghe Tsunga shiga chakjikhi Tiyanchika Rangsa rangyua chifti ju Da yang jakubka uchyo shekonu Kori songchib shekonu Tatara niga wako Chala chibzga inir Тэйну гитавкан дозуусига качинзга хатия дула а нэгэ шугны инжина дару инжинара жагдэг хия нэгэ шугны тамхал хувжун хия а тэй чу тазу хачан а качинбури тэхан чика хамага чинхи жу чинлэн жа жу дозу гизу мчи га цаваз гэж тэйну гитавкан дозу га шугны янсига жагдэг хичу качинбури 대한치가 김성 김자청 근태 용주 용주 너도 하장가 침부리 김성 잠튼 원우나 저쪽 졸디 잠튼 더니 저쪽 잠튼 다 이게 용다 너 대치가 좋아 그러 그 말이 대한치가 최장 오차시주 아 최장 오차시주 너 무치 담지 보고 싸워리 너 요땅나 야급 그 참급 그 싸워라 니는 말이 아 대노 답근 더조 아 조제 하청까 친부지 대한 지금 먹서 근출까 친우

tazu ha chang ka chen bu ri ta jo zhen de chu dong ji che zhe ge zhe na ta tam chi pa chang ma ge de se ma chi ge zong zong a tong an de de ge kor ni xi ge lu chi ge zhong a ta zhe hen sim chu kwa xi ta zhe hen sim chu kwa xi ra nian di zo ra pa chi jo zhen de de yo ji le sang ge de nu ge ta ge ta ta sang ge na jo zhe ge ge nu ge su ni yang xi ge cha chi o ge di nyam yong ge tong ni lu ji ma ge jo zhe ge su ni ra yang An demo zhe yike ge na lu ma zhe ge zhe ne yike ge le xi ge go ge su tian chu ne da ren an ge tam sha la xia ya zhe nu demo zam zhe ge me chu ge ta tang hui ge ni wan dong gu ge ta hun zhe ge na de wa de dun chu dun zhe ge na chu ge a ta hun zhe ge na ta dong de che ma chong sum chi zhe ge tu ne ra ren ge tang hui de go chu li de deng da ye lung ge de shi qil shi chu ge ya ji gong fel ni tam chi bu ge de shi ge chua ru ju 뜨기 수가다 니완 동국 뜻저 나담시 바청마게 세마치긴 안전주 아다 하청 아 개침보레진 되게 돌아다 아 추거 당회인 잔들인데 제사 제의 제정 자 제치 펀슴 제초한 조조게 제라 공육 왔음 담시 보고 독자 직들이들이 돈능이 있죠 도크리 있죠 잡주리 있죠 담시바 처마거라 아른게 로 제마 시그리 자조 다로레 럭바즈 자조 그 수가다 다니월이다 라방구주 도흡구주 아 너게 수군에 인제나 다른 인제나라 다득히야 너게 수군에 땅을 호중히야 아 더이 교터조 하정 아까 전부리 제한치 그 하마가 증시주 증은자주

다 이런 거 데스킬 스초코 야기 공팔 니 담치부 그 데스킬 그 초아루주 뜨그 쇼가다 니완 동국 뜻저 나 담치 바청마 그 세마치 안 전주 아 다 하청 아 까침보레즈노 되게 돌아다 아 추거 당회인 잔들인데 제사 제역 제성 자 제치 펀슴 제초한 요주 그치라 공육 왔음 탐지 보고 독자 직들이 달리 돌능이 있죠 도크리 있죠 작주리 있죠 탐시파 처마가를 아는 게 로 제마 시그리 자조 다로리 학바스 자주 그 속하다 다니 어디다 라방 구주 도흐 구주 다다 하정까 제모레 뜻 삼기요 대인당 나다 처지는 지나 다 다가 선방문도 지가 레와증단다 아다 도무스긴 대인당 나다 게샤주 담지보다 다 공거 돈도 다 체제난다 그 도무스무거나 아 다지거는 거 디 아달리트게 지 이게가 나름아 지스고 노테 레타라 다다 다 성거 당근전들인데 어 지금 저듬즈가 차청하지 있거나 어 지금 도무스 그 어 지금 와니 안디나다 지금 만디와메니 도무스 자와니 있는 말이 아 마제 따라 쳐지거든요다 안덕은 능나소라 양지 작은 도시 때 모여나 아 단대 돌아오는 근데 아 시그 도크링 그 사마가 양지 삼루리 통주 아 레와 인지노 아 대인 대인당나다 쳐지거든요다 아 너네 그쪽 제코 사차 안더존 손전하라다 오마 오마니 따르티 왈다 단득이 약주리 용느 문트다 아까 제코 조인한 자그 승마가 늦어봐 가보성이나 라고 대한치크 당위 세종 고칠까 그라 흥얼리 럭이 잡주르지게 교자와 전부 요지노 대한치크 사근의 소수 그라 제코가 막고 있다리 너그스와 흑색이 교자와 요지노 대인당나다 쳐서 제코 사차이나 라고 어른이 또는 왔음이나 라고 승마다 간그 지그 다키 델그 펀슨 속과 용주라 아니 런거

지 다튼거 가야는거 초안더거 차르진 점메바 긍득요니나 대득거시와 삼루라 형나 냠뇽데 덜린다 땅이 다튼거 지그마거 공성거 시간데 잉 차르시라 형나 냠죽고사 긍득요거 덕시와 시제둠즈게 저다 잉 하진거 갈치가 덕한치니다 잉 디른거 나충시비 가칠 다튼린슨데거는아 아직은 하르진더 주보 총총처를 저기 등지르거 참바 땅 티바가 시거 참바 르비 가르콩거 참바지 참바 총었음 거득시율 데른거 저기 등지르거 참바 총은데거는아 도저 총총치 랑노거 실은 해모거 저니 주모 주마 치르치거 랑노가 랭 하스컬라 남 세릉 세르고노가 랭 해모즈그라 데민다룽 소저 총총 쇼바치거 랑노가 쥐니 리바세니 랭즈 데른거 저기 등지르거 참바 총은데거나 거득시율 티바가치거는아 아직 영스지 쇼바시비 사시 대충리 영 소저 총총 소거 법자가 초아촌나게 담지시기데 심거르제 참저시비 법리 담지지거든 실릉가 멍출라 담지거 촌니 시바등 센냐시비 담지지 주보 총총 소라 냠질샤시인

0: 전진 하나를 접어 천사서
1: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진짜 참플시니 얼랑가가 잔데저 센저러워 가서셔
2: 야나 총 접어서 디나 다타잉 나초 접어 총총 저가 걸릉 근전 통음 사가스다고 총총 조기 진저거 삼바 총운다고 나시기 조이엘 레디나 데른 거 조끼 징질 거 삼바 정문다 그능아 아직 정오스 글문 챙겨 런츠 그능니 조보 총총 처 거득시요 너실은 해모이나 공리 오틀 시즌 바터 로트고 드라마 치시치 거 능노가 레잉 그라 남을 세릉 세르고 노랭다 시인다 제다 야디나 토머 아초 총마가 냠게 스클라 남을 세릉 세르고 노가 랭데니 난데가 나초 치와당 영나 나초 샴지 종큰지 뭐 담치지 스클라 남을 세릉 용비 자키 문든 세주엘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你切人也很出边，再日日吃了。
1: 俺祖娘的那穷西边，俺吃等着。
2: 야나충지적서대릉그티바가시그참바충운다그능아토마르아지그주보충충서심을지참저세니도리초이담지즉세나리딜토니솜저근자영과등그영주보충충서아정리우그응어진담지리신고크세니담지즉세나리라야디나담지라연조가는그주보총총치못할때디른그나총시비가틀타통린승대년자아직그주보총총처실은그멍틀라담지즉실디른세주그담지끈영아시바등세냐뜻세라롱오자청가근하루때人过更急过行，人是个哪个急行吧？人多蹦极见吧？蹦腾啊，再开把行呐？轻松啊，肯定是有个。轻松个能呐，就和你等了，是吧？这个就有把啦。可错，让你姐，你是等穷穷些这边有把嘞。西巴的南京的在这座等娘的那生的亚洲马球些呢什么人用啊等而我们使用呢阿皮克拉也可以执行约巴的落地了坦巴拉起有那个先个库阿米克拉西车大陆我从了萨马个是干了熊那个先个除了帕根等了那你个你是看你这些过节的，就从克松啊，伢人真特个的个，是二德米顿。西巴个用伢家克尼村镇的松啊的，去伢家吃了碰呢，也是木过去。弄得这些七八村呢，伢家好几天吧呢，我用个些呢，吃一个年嘛，狠狠个了想，我老姐是个蛮硬，隆隆的吃了。西边没有这的地方呢，伢穷穷些人特松，伢这个历史堂呢，看到西部等阿马尔布人口聚集，虽然悄悄些进入班呢，我们大卫出门去把水引吧的。爹妈特伢穷穷个门洞里，小些比娘呵呵呢。呀，西巴露露，西巴啊，那么个兄弟我，兄弟这个嘛，我说了。而江苏个能啊是冻着，可是了，我谁来等等呢？我瞧，趁着我们吃煎子，先拿去个。这个去煎炖都真呢，谈起了，我们就舌头啊，都是这个。西巴个菜嘛，是该吃的大，我们二哥就用你牛肚子个都可以个。我讲啊，可这个啥行了？听说个每到重阳那个间隔，三两穷穷的迎接而江苏个人啊，是啦当当子。等你过路的，看二你几路呢？趁着新阳路坐上去，可给将出钱了你，起码七成扎过个啦，等到哩。从那三条朋友那个二东路这个楞个大灯哎，二东路个灯啊，破整个还不是个地灯子。后来哩地方些啦，可给地那个二东路的滴滴热热啊，接起接起送哩，而且这个大那都比破整子个老松子。得吃了十八个菜嘛，我能特占那个二家属个用词坑哎，菜嘛。破整个堂库儿，家腾腾的努力，硬壳给看到门上那个罗马门啊是在的等于，咋子这坑个还有拿错这呢？破整个小小事，人很好的没了，没到差钱了，也有那个先个，谁叫货运还得有用处？等你西巴的下不落达了，是的，那个起码送礼。如果没那个，他妈你个，就给他凑这子。 파마 니기라 특성 기설음니 아제님담비 포통데 아제놀롱슈르 판심즈비 아데르치크 초하로리 다츠 온징 니만가 히즈만디브르 시바가 세마 케싱자 선능거 소로아즈 응기 시리보용스 디트네 종이 파마 니기 거기 아라쿠르급스르라 시그 조그 마치니 마츠크 스테톡 시바나마 모라트크 마치노거싱그 다크르게 닌진나 케싱라 선능거 전이 리송스 아마그 남즈기나라 크르게셰죠 치 라와사르와 준키라 세나시 콩고 차치크만지 더지리 코그 나사니 임자 오르게 하자디 마이 노거생게 그렇게 스콰시리 아마 나 라와사르와 무고 무고 더지리 어르잡스그라 온정 코릉 카르신데 쉐룰라 제헨 조마트즈 어젠츠나 아마 세마 세냐뜨그 침트 시라 초지린 도교육 쪼능기 원비 초아딜라 시바 예가 하등니 로징 아딩릉니 카야나다남 스티모스티비 얼고자 상릉드 즉 웅텅저르 코네 아릉흥 메브르 대치딜란 존두제 덤바 즉보시흥 심스 코초등 산드 아르라 흥타른 조아등 능성니 다만 다지시바스는 젠지 시바랑 함진드 니시카 공무르 코릉 스코그니 촌짐다 송아레 키에스가슨 톰비 아주 흐스냐 초 끝나요 치 흐사우 헨용고 다타가 포정 얼긴도 메노그 쟁거 치 흐스라 체라송 헌치크 응어 초아 영하체르 마 시라 하소 능로시 더 지리 금블리즈 그르나 체마트 흐스냐드 쿠슈가샤이 용이 더 지스 야 두부 총총 니촌 돌루 지신 나스깡나 줄까 흐스냐 총총그 머틀드 다타 초 어제노 롱슈르 펜슨 초바 좀그 게랑접라 세랑접가 생큼스 요나라 아랑니크 흐소아 마스타나 톰노게 아제노 롱슈크 초릉닐라 조능라 아데르실 데르탐나마레 디르쟁게 성닝 함르 니마 아르스르 카르와나 초 쳔트 시르 아잠수능아 이그라 카니 그 흐슴 토라 하링 아릉게 톰이 초브르르 타브 아즈리세 셰츠 신인 함으로 시바그 세냐가 세바 능트라 좀 노그 시레 참아르그나라 신님 담비 포청드 가르송 참을라 제리 아마그 가르신데 시브근드나 야랄릉이 코르기 다요즈 아미 코토노르그나라 뭐 아르가투그 짐등 흘흘드 뭐니 보용즈야

야주부 총청처 대른 그 티박 아치크 삼바 청문덕능아 아치그 남진데 담질라 년조르가니 영나 하시그 회티브 럭조가는 그 주부 총청처래 심거제 참르세니 토브리 담지즈그라 대문 다른 거 주부 총청어 자잉어 화든그 샌누그 시인고 크르세니 담지츠 디마츠그 잉 실릉가 멍츠그 담질 그촌니 조보총총츠레 시바등 세냐세니 담지츠 정말 냠취이너리라 야 조보총총치 시라코리 신등즈 잠나 데릉 아치그 샌누그 담진데 섬코 아릉릉그 차치 차즈그요그 데등 접신데 조보총총체잉 스탐질 사츠므게 탈라 바바시나 총니마체그 조보총총체 아릉니지에 르노게 스탐질등 잉나 회차특게 농튼도디 조보총총체를 냠질시나잉 초가 디마체그 조보총총체 린슨 타통거스 갑승 아츠나 총시베르가 츠그 린슨 촐 시그마트나 영최지 아릉니지 셴도비스가 차당 셴도비 담질 회록거 뇽츠르스고 브잘릉이다 땅이 아츠나 총시베르가 츠 린슨거 좀지글 초충아 자테이리 아츠르 끄르용나영 촌어리

0: 야, 데나 다타 나츠 데른 거 럭비 가르콩 거 참바 청운데 그 나식 주엘.
1: 히르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2: 로르 로브시글리 니리 가르콩.
1: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2: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1: 나초 로르 단세 럭비 가르콩.
3: 조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 시비에 가츠 렘친저 럭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님이 나청 제조소 등 나청 제조소 등 년대 린친들 산신능 큰지 샴든지 침득 남바. 대나 대른 거르비 가르콩거 잠바 청문덕이는 아. 시피 샤브 카야마세 바나 침득 거 쇼인스니 침성 소세 타크 히샤 통음식 등 달리다 등이 영 봉구 좀비 자측 그 타크 카다 통음식 셰주엘. 그분 직선 제샤와 망보시 디당 남바 근데 사르탄 중 근데 혼나 직선 진 로슈고 땅 사슝거르니 안이보 땅 요실 안년지 있고 차시제 함우도 땅자 대등 스탄니 미르제 삼리 카슈고 땅 아른탕거다와 존드거 쇼슨 스콜라 잉 한흐 첸부 대진 요가 대잉 어즈거든 집 틴드르 디는 먼저 먼저 시바터 시바처럼 아릉흐지 한흐 망보시 대빈데 이나영 참득등 파마 망보시 소진 르그니제 한흐 적비 오니 나선바임비 등럽진 지등스던제 소무세베 시피 망윈 등름등 샤실라 쇼스는 장훈제 츠스그등 어접중 스란 제와유비 마친들 세등 마실 지그 총인버 롬진유 요킹 망보시 요가 너는 하정 놀하위 다치시 정리 시바 날손비 지름거 초대 시프르 사마꼴로와 등 시프르 꼰바저와 디시제드 시와 등 얼굴이 왔으니 침득 등 파미 시비 심큼 도제 등 파마 등 침득기 시비 날손바 등 흩뜨니다 등이 영 삶을 등승거 세와 치바 공급세바능신나 긍두뜻이나 갈라롱 늘타비 침득등 파마는 간마크르비 침득등 파마리 시바 타그른 안릉뜻동비 하르티 흐징을일 시바 츠르 파미 문든드 고니 미프마슬 아레와등 푸스밍 제잉 밀 대비 스흡르 시비 쥐엘르 쟁은등 제스소란조양슬 Rangri wujie alagwun mangbi chwete mali toba jitir shkatsil tang pama wachikin jawa chikje hukur tewi jang shkawa su saur songyo ba namba ci chansin nang jinji. Yung kakhoi ziga shiba rungga shiba zang lotogo zhenje lotogo zang tasirni shesu ziyang yoga. Dana shiba chungtije дэрсүшиг маартуг нар сонцы дэртавашиг галайын. Ngasi pama mangpi

부식이 아릉거시비 정은 뭐 젠체시프르드라리 아릉거시비 아정차디 영 스토제 까모레라 아자머기제 스탐코시글리 아릉거브 드트른 저제당 아릉거무 까마샤트른 저제 삼루 지그총이물 인잉 아더스탕 탈 노틀 첸보숑율 젠치시비 정차릉니 아릉거시비 젠차드라리 남잉 아릉거시비 정차릉니 젠치시비 젠치르드르비 스밀 치르 시바니제 나르촌비 코릭당 첨득 파마득 잡숑자치 잉 아더타브 종슬 유스물 온징 아롱족 클제 시바당 종십제 시바 종철제 시바 아르그니제 잡숑 유비 시바당 아르그니제 잡숑 미비 시바 제네 시바레리그 혼스게 레흥지라므치 아더트밀 치르 시바당 시바드나 니스급제 아정제시제 아뎀흐타브 임물 타르트거 돈츠나 가랑고탑 디스타지 침득등 파마스인종 차르친자와등 심큼라 문우비 오니 시바라 시크치 멍더 똥제데는 하징 갈치와리

0: 통티 용위에 담스러랑가
1: 냥크남바 통디 담스러랑가 시비 참비능데 시진핑긴 접통 가칭능니 심지 스타와 영등 즉바등 럭터 셰피 소중 토수 점지 사프든등 제스 당스티 르글은 등 먹음응 로지 제 셰프실 터터비 샤르니 접기 신난 집담바 되집샬레
2: 中共中央各界出书记、教科书主席、中央媒体主席习近平及总统改签的能力，甚至台湾杨登子把等六点下节。

아메리키 화르상르 므니리 츠퍼르치 치르가니르 바타르나 아메리키 세종게 호르크 기프탄도네 아메리키 센젠 틀릉포이 아메리카탕 소타 아랍 자크무니 치 다담버코피 냥드 니피 팀튼티 제츠글라 티십시 퍼프트스레 호르크 디타룽 난치프탄도네 틀릉포이 냥르신 데르훈 돈비 소타 아랍 땅 예스라치 르젠든 드야 응원집시피 혼주 차르친드 진총시오세레 드바타르나 샤프추 데르 제츠글치 티미촐 당공기 랑 쫄랑 접범종 스파탕 제제데 제스트 아메리키 냥들 조딘 페이지라 근덕동 위쇼르트 제제 체비 소미 랑업진 짐 촌차 여기히 사크트 제인란드 오르 근국 셰프랑 미유레 다담 비친 예니니네 아메리카 땅 소다 아랍진 니콘데 크키 소소르 사족 베티 르자크 니치 시비 고니 냥드 니파 위쇼 셰피 냥디 팀튼 콜레 예양 틀랑 부이 니노 니 퍼셰지레 팀튼 테른 초친 토요징 응원주 차르친네 소다 아랍 야루 야부 라칸 팀튼 시기세레 Nganzhu charchin te Amerika tang sota arab jakim ni chi tirhun na pebi xadug na ngalang mele. Yabu lakhan jimtan na tilang puyi tuk tangpur sanzan jingan karir kapsa. Arab nyamdan tsokhur jakib tang Balin, Sukhan. Moroko sukhur jakib zji sayasar wachi war jintan jindruya nganjir shechil gopi jimtan shikrele. Sota arab ji tirhun jimtan di nang shikpar tang mangpur kilim shi mele.

아메리키 콜롬비아 장독 공시 친년간인 릴먼니 스카차 장니 럭바타나 아메리키 중앙 상층 취집지정 레트 클리프이 다르타 아리시 르자사 모스코르 팀스쉽신 요스레 럭바타나 대훈 머시키 모스코 남측흥 남측 통가게 모르 아메리키 과목 가신정 남측 지기등 아메리키 심절 랑쿠르 크지긴 통화등 티지스 쿤 저주지긴 있어 대럭바레레 옌양 아메리카 등 어르습쇼니 제 서중기 아메리키 호르기디 톱탕탕 탕딘 참지 먹일 타 니샤줄 강양 배밀레 저파타나 레트 클리프이 탕딘 저주디 아메리키 워런단 완듬 셰피 어르스탄 우클란치 셰비 팀라 팀지 쳔메피 딜라케유레 대양 레트 클리프이 아메리키 중앙 상층지 주정근간 크비 쳔나 투당불 어르스른 참지 시바리스레 닌티 나투레 아메리키 냥실 망피 저파타나 퍼추체 스타트 냠글링 원바타나 아메리키 과목 거신정 남주시게 Letovi jasa jilani parte, Mosuko nyendabje, funu kuo namchitangtam jorari sire.

0: 야치 된게 년군 족분한 바. 디나 참드니 어치 냠흐치 걸어와 길럭게 니그 성성 세르구누게 럭치인데 산진한 주일. 레티나 차통와가 영차라 카프르즈코고그 디나치 카프른데 닐레라당아 멘테데 망른디 냠세지 주일. 왜 도포치 디모?
1: 세라도마 데모이나
0: 디모이야 아치 환초고 대군게 타퉁글엔 첸데 질데당 알바 길럭엔디 성성세르 군우가 먹는데 세즈갈럭 체크르지
1: 오 겔고 르타라 초다 퉁와 탕 다시 쳔선도 소이 와나 틀치 포냐은 군군바 안데즈랑 퉁군 군군바 소인제 끄군 군군바 용조가 리셰 만나 예케오 용조가 카득카득 끄럭치 거니
0: 야 과든치
1: 알레 탐다 냥케 용아 치거니엔
0: 리
1: Kintonita, Tonsimo Naka, the Sanka Big Rondup Second Touch, Nortana.
0: Yatina Tangaji Magalin Senna, Sanka Big Rondup Sergun Wodonente, Achihuan Suchi, Rewasin Tokodila.
1: Oh, ya, Quatinche.
0: To make a dinani cocademo?
1: Ya demo.
2: Oh, Tinka.
0: Ya to Panamba Dina, Sam the near chi, the Gunga war no change of Ponyagalin, Sandy chi, Tumargo Dio, Nulchi, Alawar Gilk and the Sansan Sergunu among Lindy, Sansin on Juil.

0: 哦呀,達特,中國人巴拉,卡特東啊,其實一個。嗯嗯。巴鎮是去去的可能一個,其實過鎮去。過鎮去。誒,他們就問了嘛,阿里瓦卡康沒了幾堂?阿里瓦卡康沒個,阿里瓦去做個。哦,羅塞鎮家個,藏古西瓦康拉卡西諾,羅特提莫桑啊。
1: 呀,阿拉瓦齊天家個藏古西瓦甘拉卡。哦,你提莫的有的,科特因。嘎達,什麼的有的,那幾個吧。齊,啊,齊處齊個拉齊什麼我寫個你呢?
0: 강롱즈게 메트로 언디 스크와 시무가리 와진데 고지라고
1: 야야 과진치
0: 쯤에케티나 멘테탕 아츠린 첸데니엠 버가세셰티나니 급거디모
1: 야데모
0: 아레 토포클음니 와팅즈게야 티나 멘테탕 아츠 타퉁고 클음데 카프르용 버가세셰 티나 참드니 에치엘마 품우 로마게 아궁 앙은 콜루 세브제레 세르고누가 망렌데 센시낭 주이엘

0: 레제딩 상글란제 멍그르치 소린지 크클린 선디는 아다 솜장 길긴 거 소트 셰트브지 아 달라 사쇼 소소그 다 솜장 럼바그 길긴 남바조 그 소트 그 셰트 아 니코나치 잔저린 조나 디나 테랑 그 런선디 손지나 다 솜장 길긴 거 소트 셰트 크고 저반다리 나 테랑 그 솜장 길긴 거 소트 셰트 크고 저반디 손지나 아 서춘 상신 간디오랑 좀 그 세르클 종 솜장 그 길긴 삼가 안더 단시 근조엔라드가 같이 대릉글린 선언이 간다가 잔저리 디나 갑통대 전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준 스촌 상친 간지 우리랑 총클 세르힐 종 솜정 길긴 삼간디 카프글란난 대와 톡신의 지 길긴 그 카프른다 내려라 되는 거 랑신 고츰 야 길긴 삼과 저 데모이나
1: 런던바 데모
0: 데모인 길긴 토마르 길긴 그 샤와란데 그 재성 그 초닝을 줄인 선데 그 잔저 당던 이 대랑에서 타통 그 길음 대표는 그냥 특반이 과천 제시는 인
1: 야야야
0: 길다 아 길긴 디나 니 대랑 길린 선디는 그 고르 야노 글랑진 이나 그 달 홈정 길긴 그 소티시에 타우세고 논다 그 그거 저와 고르 야오 담응을 아 줄린 선디는 선지나 영 달 홈정 럼바 그 길긴 남바조 그 소티키 셰톰디 길른디 반선나 소중리 냐쵸디 아 네이단 디난데 지 잔데리 네인 조고디나 대랑 길린 선디는 선지나 영 아 다 제랑 그 로망아디 길긴 누구 냠뇽탕 릴리다탕 소티키 셰톱 그 쇼니 지 갑다드가 아 통통리 조 근데 무글랑스 그 우리 자비오티나 토머 길긴 그주 제랑한 손지나 응 지금 샤와가 여름 땅 데일리다 땅 길긴 길 익간드니 샤와드가 처모든 고니나 너중이 테니 예신양 그 남바 토머 갑다리나
1: 예예예 길나 토머 땅 저는 그런 거 그냥 딱 한다 이제 바이오나 가든 시신이
0: 예리 티지 제기 예
1: 라운데 노지 그 그게 대카케 아르마니 라카탐데 잡아온 가든 시쇼요
0: 예리
1: ni rani na ta no sini kan la shuni parti emlonyo xir tadi yer marti mus bin goru ari
0: ari
1: ah tomri na ta rani go choni geram go lu ni yer mar sa ta ni ma ndo ni lo nyo xir ta na la te mus lo ni ri ta go tin bes gi iwan ro te mus re ge na
0: lo sa lo sa ka tin che gi ni na tomri ge gin go chu ta ge gin na so jina sha wa go geram tang de le ge gin gi lir ka ta ni a lo ma nga sha wa le ta no ᱟᱱᱫᱤᱠᱚᱱ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ᱱᱤ ᱠᱷᱟᱵᱫᱟᱡᱜᱟ ᱛᱟᱱ ᱫᱚᱨᱫᱤᱡᱜᱤᱱ ᱱᱟᱨᱤ ᱛᱮᱛᱚᱱᱟ ᱜᱤᱪᱩ ᱛᱟᱪᱟᱨᱟᱱ ᱥᱚᱱᱡᱤᱱᱟ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ᱟᱱ ᱫᱮ ᱛᱷᱚᱢᱟᱨ ᱥᱤᱠᱚᱨᱤ ᱥᱟᱪᱚ ᱛᱟᱜᱤᱪᱩ ᱥᱟᱣᱟ ᱜᱟᱱᱥᱜᱤᱱ ᱱᱟᱨᱟ ᱛᱷᱚᱢᱟᱨ ᱥᱟᱣᱟ ᱛᱮ ᱥᱤᱠᱚᱨᱤ ᱥᱟᱪᱚ ᱥᱟᱣᱟ ᱜᱮ ᱧᱟᱢᱧᱚᱝ ᱭᱚᱱᱚ ᱢᱟᱨ ᱭᱟᱱ ᱫᱚ ᱥᱚᱥᱚᱜ ᱞᱟᱠᱟᱱᱟ ᱪᱤᱠᱟ ᱠᱟᱠᱟᱞᱤ ᱢᱟᱝ ᱯᱚᱨᱤᱢ ᱪᱷᱟᱞᱧᱚᱝ ᱡᱩ ᱛᱤᱡᱟᱝ ᱜᱮ ᱜᱤᱨᱜᱤ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ᱟᱜᱤᱪᱩ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ᱟᱱ ᱫᱮ ᱛᱷᱚᱢᱟᱨ ᱥᱤᱠᱚᱨᱤ ᱠᱟᱠᱟ ᱠᱟᱝᱜᱟᱱᱥ ᱜᱟᱢ ᱛᱷᱟᱧᱚᱝ ᱱᱤᱱᱟ ᱫᱚᱡᱚᱝᱤ ᱛᱷᱟᱱᱤ ᱜᱤᱨᱜᱤᱱ ᱜᱮ ᱠᱟᱵᱫᱟᱡ ᱜᱟ ᱛᱷᱚᱱ ᱛᱷᱚᱱ ᱞᱮᱱᱟ
1: ཁྱི ᱟᱛᱟ ᱥᱚᱢᱟᱛᱤ ᱚᱵᱫᱟ ᱱᱟ ᱥᱩᱯᱤ ᱠᱮ ᱥᱟᱛᱤ ᱛᱟᱡᱚ ᱢᱟᱢᱩᱭ ᱢᱟ ᱚᱵᱫᱟ ᱡᱟᱞᱟ ᱠᱟᱴ ᱠᱟ ᱛᱟᱡᱤ ᱫᱮᱱᱫᱟ ᱨᱤᱫᱮ ᱞᱟ ᱛᱚᱢᱟᱱᱤᱭᱟ ᱥᱮ ᱥᱚᱢᱪᱤ ᱪᱤᱫ ᱜᱚ ᱢᱚᱱᱛᱚ ᱠᱚᱭᱚᱱᱟ ᱭᱟᱱᱛᱮ ᱧᱮᱱᱡᱚ ᱢᱟᱛᱚ ᱵᱟᱫᱟ ᱧᱮᱱᱡᱚ ᱭᱮ ᱢᱟᱫᱚᱫᱤ ᱟ ᱫᱚᱨᱱᱟ ᱜᱤᱨᱜᱤᱱ ᱥᱮ ᱜᱚ ᱢᱩᱛ ᱠᱮ ᱥᱟᱱ ᱭᱮᱱᱟ ᱟ ᱥᱚᱨᱪᱚ ᱭᱮᱱᱟ ᱚᱱᱫᱟ ᱢᱟᱱᱫᱚ ᱭᱮᱱᱟ ᱚᱱᱫᱟ ᱛᱚᱢᱫᱚ ᱭᱮᱱᱟ ᱚᱱᱫᱟ ᱨᱚᱱᱤᱨ ᱠᱟ ᱭᱮᱱᱟ ᱚᱱᱫᱟ ᱫᱚᱨᱱᱟ ᱟ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patate lomati dikje roka sava songa se lomani ni ni tere gonpa dikin du ma choma ko sava songa se ta tani
0: te
1: adion jingdun do yendri ri
0: den
1: ki karse yuke ti da sunma choro ndo ni wa ta girgin ge girgin cheri ta ndu gi da da ta ma la la ti da yon ton me pa ton ta ko chi ma phi pa ti mo la ti ta so yin ta ta sang ko kelam ta wa kha pro ta bu ti wa ma ri ni ta lomi ge chamdar ni yo gi go wa sona wa lom na sura sobda la lom ning ko te on yin ka ti da ta chu bo ma ri la la se da ta ni cha jo ka ra son ri lom na rānāṁ lā rūgīya sāvā sāngdhī sīyabhātli.
0: Āñ
1: lālā jī ānī sāngkī gā jī gī wāmu tōmu yī gōndhī tē rūgā vā sāngdhī sīyabhātli. Ātī mū jindan yī nirī.
0: Tā
1: ālam tīt kāp sīgā kārkā rī yīn zārī.
0: Ngō mārī.
1: Tōndhā nī tā lōb jī gā dhukhtan gā tā nī tī tā, jī gā chārkīn gā tā nī tī tī kāp sīyī nā jī gā nāvāntum pō rī jī sōk

0: 말자 드가지 끄고 갔다. 아, 우주 땅마이는 드가지 끄고 뭐 따따 당선 드가지 끄고 뭐. 그 콩강을 나 콩들이야. 땅 산류 빠라 아, 기와 땅마니가리 조우가 아세이 끄지 따따다 이 또 용근 느껴지는 거지. 띠군이죠. 띠나다 아이근데 세세케 타마적 비진텐데레 지리야. 간에 하와도 파의기디 동어졌더네. 아는 마의 게임이다 유아적너래 디는 우다 세식 그 탈아제너래 나 아영거너니 라영원나 동아적더나 미초니 예원나 왜가 죽더나 미초니 타마드가 시간 죽고는 나 대식구리죠 레드군을 디 도면서부터 카르모 그게 디트는 뜻으나 디니가 스득게 렌즈지르나 선언가 렌즈지르 우아드
1: 길 흐마 이 오이즈라 아영징 이완자도 아영 지인디 정근 이완자등을 아영징 이와두나 아영그 정징 이와 아영지 정근 이완달라드지리 세세자 제크지 디와 저와 간다 다다 바탕 로파 차차나 가티 그똥 주와 카유지와 또 지월일 흐마 녀선자 땅도 오케라 니월 고와 또 자차 자슴도 우트 샤사 아슴도 그것도 아연이 우리 아유던 지와 아드나비 심지 탐방에 오는데 또 세세 심지운데 뜻모드 예지 니나니 주조 도화된 세조노 저들나 시절 특화던 로화가 니그 차이기 저시도리 흔아 뜻지라 구아데 토메샬롱타베 스드탄타베 스드샬롱타베 서토탄타베 그 우론 심지 담바가 정조자 다또 최현조자는 특보가데 가자자 아바라 데데 특호디 니가 특호다고는 록바가데 다게 니오나오는데 더초치래 아나아니 아니 찌라 뒤땅한 지그 차이데 차이 그 차거나 가그 셴나 하실 로그도는 뒤래 가그 셴나 하실 로그지고 뜨그지고는 뒤 차드지 ti wala mukhu di tortona adombi jekir ga sesa sinchu soje ga nang ga ayon chitu sesa sinchu sajir pa ti ga nani tortanga torno kanyen dana cha yin to de onchon dana cha mai ke cha yu mai ke ti manu wortanda na mare de khon kan de na shalo lu ta chi chong zong tang ga khatang ga ja he che ta to ja kala pa ga tang ni phe che ར ཀལ པ ཏང ན ཡེ ཀར ཇ སེ སེ ལ སེ སེ སིམ ཚ སྟ སམ ཏང ག སེ སེ སིམ ཚ སྟ སམ ཏང ག ཤ ཇ ཡེ ཀར ག སེ སེ ལ མང གུ ག ཡེ ཇ མང གུ ག ཡེ ཇ ཅིག ཁ ཐེ ཁ མེ ག ཝ ལ སེ སེ སིམ ཚ ཐམ པ ད གུ ཇ མེ ག ཏེ ན ཆ ར མེ ག ཏེ མེ ཆ ད མེ ག ཏེ ར ཡེ ཀ ཏེ ང མེ ག ཆ ཚ ག ག ཏེ ན ནེ ར ཀལ པ ག ཇུང ག ཤ ལེ སོ ན ཆ ན ན རེང ག མེ ག ཤ ལ ལ ད རིན ཆ ཟོ ཏ ji jin zhang le ta zhe teng ge da da ji jin zhang ge han wo zhang de zhe zong ye da ji ge cha yu de nun de mai chong de ji ge zhu a de ka yu de ne de le a le se shi ji wi se she la na lan wa su gu gu nu wen de ni yong qi qiu gan de she yi ge ge da zhe gong ni she no yi ge ge nan zhe ge nan ni pa ma de gu nu ge ma de 디가 파마가 마데 양학 성근도 그 양학 성근 쩨던도 그 다우주 니마노 모데 따셰 디네 이끼가 아 그노 마그 이께 알아 아르 스미오 나린 좀비 흑사와 아르요 건르 흑세식 디가 아디레 하 아가 아터레 디 나린 좀바 세와인 군으라 나린 좀바 메세위 아르요 뜨 건르 어 어 이 오 양력이기 니냐 양력이기 살아 양력이기 살아 저 추주오래 나리 인정바 마사와라 자요느라 자동요느라 사오는 말에 디데끄다 나리 인정바 마세위기 되저라 다 알럭뜨 메피 아루느라 니가 알럭뜨 메피 아스저라 와칼아타라 가저러 다샘츠뜨 알럭뜨 메파르구누 쳐들남 어거쳐 ཁལ དེ ཆུ སུམ པོ རེ དེ ཉང ཨ ནོ ནེ སུགས གུ ནོ ཚགར ཤེན གུ ནོ ཝ ཆ ར ཁེ ཉ ག རེ སུགས དང ཅེན ཇི གེ སུ གུ ནོ Чхмена ике алгыма тхнер. Титак алгыма тхна руар хсунер. Руур хсунер. Рана ру рури. Та тиду кут чхмену улгыдырны. Титаката чхкыня шу витгызыны. Гочра хэнгыня хэнди додонга джинценчера. Тансан гочон гугмек гочез инжой гочезнета. Мыз саги чончоинжига гочора гочонтэтне канава гочондоне кабынтэ. Инжой гочезне каятга чаша ич чэтажак чэтэ. Та тама хэрну чхсонена. Та чэртуне нагэ тагэнжагтан ря та гочонра гочонде догтэгэ. Инжой гочэра. Ди чзыгэ кэжэйнэрна. Чашиви дэгэйнэ. Дэ чашва томбар. Гочэндэ чашва томбар. Ti yinu chhe khini itazna gochi martina martinu ikitinga dayud dayud dany kuno wakame kud kuno wakame pitong tad gochi menu yi na wakawn mar tamsho agatak sikuria zugi setonjna mumu setna tamsi yeda dise chu shora yo chu nyambre jogu tu chara nguyin dna ngoyin de na chindi de la chitang dan ba de ge re nyu gu mo chindi ge ngoyin de da to ge chong de nyan ma le chilin de wa ji ji ma ka ni ma long tong ngo ten ta a mong ge re ji ma long tong ta cha so de de ge chue de he den de na ge chong zhe gu ne gu ya de he den de na ge chong zhe gu ne chindi de na ge chong de nyan ma le ti chi ke ge ne na yo chi yo lu zhi de ga tong tong de xie Jaa Rinpoche Kinchang Aa Shunga Hai Tsung Ne Didi Tato Tiran Shunga Hai Tsung Na Tegong Yirma Yigiti Chintu Yau Nyanlam Na Yoku Gu Mo Tiga Su Gu Mo Jintai Chiri Na Chintu Yau Kaktita Kirwa Ne Desi Sanji Jantsu Tsangka Yigit Kirna Ne Jaa Nga Tsung Shunga Hai Tsung Nu Shewa Ne Ma Ne Tarun Ke Yignu Shi Ne Lu Chu Nga Sang Tang Ne Jaa Nga Tsung Daba Rinda Tsa Tang Ne Jaga yono ani ti tsutuwa zhaktani, ten jaga zhiktani. Ta kuhunga mi diga kada tanda mua maayi tsutana, ta yaadi jano unjato jyotiri, kada yichibara, ta vallu jyotiri. Ti li ta jaga nga tong, shangai hatu nuk santa, sangyi jintan chir na putala liu nuwa zhungri, putala ga putangka liu nuwa zhungri. Jaga nga tong, shangai hatu nuwa zhiktana, putala ga putang zhichu kakchi ga. Ti ta kata, putala ga putangka delagdan zhipisata, sangyai tanda riya. ကွာကြဲတနတာအွင့်ချုံကုမတန်ကချပမခုကြီးချက်တခစင်ချီတနနာယူကုမတန်ကယူကနခုံမာချင်ရီယာကွာတဲ့အွင့်ချုံမာချက်တက်ကတန်ချူကကုမတန်ကဖုန်ညာယုံရတဲ့တနေချီကုမတန်ကဆန်တန်ရယ်ခေဆောင်မဲဒါတေယောဒ်အကွင့်ချလကုမမန်နန်တန်ကလကုနာအော်လေယူကခုံချုံမဲမောကဲဒါတေမောတနတတိခါကတကထဆောင်ရယ်ကွာတဲ့ ကိုထားဆုံးတယ်တိတကဥတော်ခွန်တဲ့ချစ်ရနာချက်ရှိဝအဒီလတ်တန်ရပါတိခေါန်တာတာတူလေခန်တကကြာဇုမာဇုကရင်ဂျိချိုရှိတရဂျိချိုပါရင်ခန်ဂျိကဥဒနာဇုမာဇုကဆက်ချိုချေပူရအဒင်းချန်အဒင်းချန်အရီဒီခန်တဆတ်တပါကလုံငှချေဇနာချုံနကွာတဲ့တိယနာနာတုံပပဝန်တဲ့ခေဇမကတငေခန်ဂျုညန်ဂျမာရ Dana tuan bapa wei xe zhigo ke ngere xe zhuk zhi nu te duku te lu ke tuk san ba ra. Si tuk pa ge ti yi da da wei de xe gu ge dina xe zhig dina chuk nere. De xe wu nu de mu gu ge xe de lunga tuk nere, lang dina chuk nere. Te si tuk pa la rang rang du wu nu ti re. Kuwa te xe ti chi xe zhig zhi ti ke si tuk pa ga ra nga ra. Ti ta kata wu du xu tang xian ji yi ke si wei xian de gu nu ge yin tse chi xe na ta mu du wu du xu tu ne tang ma yi na yi ge ku na ge chuk me ki ya. Shuwa, shuwa aga warta, shuwa ngunga, shuwa ayyunga kani adahto inji mangnara, guwata adahto inji mangnara, huynchujana chichyo ditawila tunjana, warndani shuktung mungaadu gunara, shuktung mungaadu gunara, ta tangtang di muguwa tamman diwa tana shuktung te gido shigameka, tamman di mekamu, ta di shuktung gunara, chiga gunara dana, yigindi haakari ngandamu tondakdu ukara, chichi dana shikori, Chi tondok ndekhay dhe ndra saga sacha shindik kuzo. Ka ndra saga sacha shukho kongu mo, kyo shukho mena chi zha. Nyutkich maru mo. Ta zhino, ta kyo dimu chi ye verndera verndera ta ndra zhira. Shukhtong yin uwe zhinta, shunra yin na ma re. Guwa zhe, te giwa zhu nir, te shikir. 드니 동안 죽지 말해 드니 카군 거네 다 나셨지 매 샤송아도 누가 다들이 너타 이르 너타 연데 너타 치군네 너타 총군네 샹칸 드니 후 나간데프트나 죽네 너타니 군드니 마그드니 말해 왜니 뇽타니 나라 소근네 소도 후치 중앙에 있다던 다 죽군네 띠 우디 당마 우크 이건 저지 다도 너무 무아드가 지원네 그것이 꼴이 축제고 죽고 이죽다 내 산로가 당신 추 키모드나요 추 도사 나오는 아 마사 나오는 디라 속과 전전 능이 나면 자시와 이 나면 디라 속과 이 치나 이 치미 담가적고 담가적 소라 아르게 지원을 그거다 치주 디라 완전 탈제 침받던 거 호통 그던 거 활이 신도 장을하대 치제 아르게나 판투 게라마 르스 공부 아 호통 뛰는데 나 그던 거 치비요 치티 해줘 그 치소 다양해 아이 콜리지요 기와래 아이나 콜리지요 과래 고지까지 왔다도 다 돈득 침부도 나오는데 점어져 왔다도 개 오늘 말에 돈이 오늘 말에 역수 있으네 아이라 요와 점어져가 아이라 요와 고지까지가 또 뭐 우리 치적도 됐어요 치에 치종 티가 다가 떨라서가 어찌 당마의 기와 당마의 우두이나 서 지다들아 돌아가지 말았대 다 일이 오늘이야 따따 하니 당선 희주 가지라 치르나티 루지 이거다니 나가 미운 거 뭐 말았대 이거티 나가 마오나타 가난의 셰누이 니라뇽 거 따누이 니라뇽 거 진텐터리 우두 이거 돈이 전하대 단더니 동어 두우시 지도노 전하 육기도는다라 어디 어찌 육기라 육기 파마의 육기가 한채나 다른 치료요나 리지 육기에서도 라신질러 사실 리 리지 육기 리지 육기에서 제다도 다 더저다 리이나 시체랜디 터지 말모 라라도 공구가 어야 다른 무등이나 나롱들아 놓고가 그제들아 놓고가 즉시들아 공구가 대 아니 라라 권수의 예 득신 독수의 예 나롱 독수의 일건리 디정종이 이끼라라 되는 양력의 요사의 일건드나 리직 나 리지 이게 돈비 되어드나 니자당 제 양나 니자당 지 양나 니자당 지 근데 저선 뭐는 나요 특 최근된군의 리지 이게가 인지나 최근인 거아드나 그 파마가 있게 선지오래. 네 파마 세던 거 진짜나 육긴 종이 지인비나 네가 이전데 지가 제시 제시지 군이지그니 이지지. 제시지 군이지그니 이지지. 아자의 군이지그니 마지지. 파마가 육긴데 왜 이지? 아지 군이지그니 마 제시지 군이지그니 이지지. 디나 파미 육긴 선지가 떠나 떠화가 육긴 돈비 든지 돈이요 떠화. 랑고 랑고 상고 야뜨 라뜨 라뜨 쓰그마 그러나 랑고 지그니 랑고 지 담바 상고 지지 야뜨 등 원드니 치조 세츠로노 다시 니자등 지 니자등 지 니자등 득세베이나니 니자등 지 지지 다도 라라 야뜨라 나라 야뜨 죽보느리야 그거한테 야뜨가 거느리야 아라라 야뜨가 나라 야뜨 현이 두다 군우 니티 나 야뜨가 벤레야 군우 야뜨 아라 야뜨가 언저 어디티 워케 니 마르디다 랑에 야뜨가 등게 동원을 원데니 야뜨가 등지 아라뜨 직슨 아라뜨 지치쟁데요 아라뜨 지니쟁데요 아라뜨 직슨쟁데요 디는 거 아라뜨 직슨 죽제 다도 나라 뜨거 죽고와 사 나뜨거 나라 뜨거도 눈뜬 죽고와 뜨면 나라 뜨거 죽는 죽고와 나라 뜨거 지식인데 다도 쳐들어 랑땅네 이르나 마라 뜨거 랑땅네 마라 뜨거 쳐들어 마라 뜨거 랑네 이르나 마라 뜨거 군운데 럭제그 차용니야 오케라 사 마뜨거 마라 뜨거 요주마토 마라 뜨거 매드 뜨면 시 아메르드 군우가 아메르그 매드 마라 뜨거 못했나 제 아메리게 냥테 라게 그냥이나 고케야 테레 아라뜨 뜨모드레 라뜨 뜨르 나 살아 뜨글하 라라 뜨글하 라라 뜨글하 손이 구체가 나가졌다 나 치가 맞추느라 살아 뜨글하 손이 사구가 나가져 라라 뜨글하 손이 양구 나가졌다 나 치가 맞추느라 큰이가 뭔지 미치 끝이지 렌팅 욕구네 시골에 구하다 구체가 뭔지 세나 오늘 독재가 뭔지 흩당 나오느라 뒤에다 캐프린 욕구네 도젠제 먼저 땅 나오 까라다 까야다 먼저 까라 야도 도르모 까라다 까라 먼저 까레 라 도르모 디다케다 랑구제 땅 상구제 마저노 왜 진센진 데예 먼저 군이다 테케적니 이트제 와뜩 주즈오노 치드가 마 진나가 마정니나 와뜩아 자메 자스라 메 크가 이끼 판츠 머치위에 아름무가 다스텐 토노마토 가자가다 메츠제 티타코 와터나가 문조고드 아 와터나가 메티디나가 메티 츠그마 찍슨 돈비 이케든치 토니우카 아 이케든치 토니우카 티타가 페이즈치 셀게우카 티페 쩨치우카 위페 쩨 탐바우카 아 티페 쭈우카 미페 쩨치우카 에페 쩨 탐바우카 디그 토와 따츠루우카나 우도 군독가군이 군독가군이 디퍼츠 담바오까 개표원의 말에 디퍼츠 담바오까 위퍼 진짜 솔직우까 위퍼 진짜 솔직우까 다 이게 리리리리 떠나 우주 고지라 정가식이 이거 동아 쉬어 그 잠바 회자 나와서 왔다 그 아트케 냐카타노 워자 망조가 나와서 출라다 냐카타노 그거다 냐카타노나 카시노라 당연히 말이야 랭가티마디 티토 위체리 후르리리 리리 에드리 신체 테크 테크 타타구네 오케 카시노라 간다요 데야 당원노니 모두 다운 후이잖네 그가데 미퍼스트그마 나오카 에퍼스트그마 고카 아돈비스트그마 치크슨 트그마 치크슨 그 토와 데 기퍼 하니 그 트그마 나타나 아갸탄 제오카 공가 파마위 이렇게 신체 담바라 타화위 이렇게 든지 돈이니가 나타나 Adonbi jatang niyuka. Ti tukang dhe nantang ta ni jatang tigni, ni jatang jatang, ni jatang chiga chanka ta ni khashong nare zhiri ya. Di nga li chi yi ke zhiri. Chidga li tang nare zhiri na, li ndukai jinsa na chiu, yanlaka yi ki ghe ten zhiri. Yanlaka yi ki ghe ten zhiri. Yanlaka yi ki ghe ten zhiri na zhiri na, kiga shan chen ranga naru njuk su ghe li. Жирет гука кэгэ шанчэнэнгэ нару жун жосуу жирет ани татэн ичтэн рэд татэн низ татэн томо жинги ики жоле татэн ёамо тасани гарэ оле тина татэн ичтэн тэчвина ё ка личи кин тина ялотан ли нигарэ донтана донби Uchi uru nina songreke nanta kuwa lambi yugla chimudu na chitra dhan tong lakbi yodh jiri ya. Chitra dhan tong. Chitra dhan tong dhiga ksaa kanyi na lichi yike nijatak yepo tk yodh jiri. Tina nijatak yepo nda thomra shangwa yugun. Tini ta yanlaka yike kaga shanchan ranga naru. Nda riri ni chichu chontan ka ngi gu na shivu ngirando na ये जिमे रिक लोटी तंग अ यिगजक माखुई वला यिकग ओ चीना अंजुराता चीना ना दरीयो चीना अंजुराता दिनाने चचो तोखा दे याचियो कगे सेंचे नंगे नारंद सेशे के तोखा जेनेला सेशे हरा कगे सेंचे नंगे नारु तोखा जेनेर नो तगे तोखा वदा तोखा ती सेचु सेतंग लिची के दे चचो शेने द Lichi yikiri thumar nyandukpapu sacha sone simu tsangra. Sacha sone simu tsangra. Chikatku kazna katsanga yiki alagta shipa delagta njikpa shiwi nanta chirisunga uchi yiki simcha dhanza. Simcha sodin yo tsangra. Ti kanra na sasha simcha thamba gata nga ayam shiga simcha soja. Ti tanga wachung tsa khe simbo nani ta simcha sodin butira. Adai pama simchandi de adai pama guno chhena adai jongwi ko ga adai guno adai jongwi adai shongjo adai shong re sepi ji ge ki pama simchandi de 아다이 파마 신처 리드

0: 下了这些的地儿了，看你那些的骨干，些你送的骨干，我现在我穷穷过冬着了，对那他狗肉泡完银子呢，哎，在那都你那么的热的，搁这吃牛肉呢那种，这都搁这有那跟这些打做工当的，吃工当的那下，那这些那个有个现吃的。
1: 地图个一个大土卡面的那个啊，还下了那女娃娃吃钱种子呀？对，就是下了那女娃娃吃着的呢，下了个龙，下了个龙虫。这个这亲戚跟那这送个，这不嘛这个亲戚个吃门个，这就各地那个那个，或者个，当然家当吃什么呢？这那个吃个那点的，对了嘛，这个亲戚个不同的。
0: 인제는처럼나와라가뜨가야뜨가야뜨가야인지가다들졌다네고꼴뜨가졌다네 진우가 동은 이제 다들 이거 나와라가뜨가야뜨가야지다네 디 인지가 다졌다네 다은 거 꼴뜨가졌다네 다졌다네 이거 띠 이거 다 주가마오나 이거 띠 도마케는 도마케다 치르는 치르는 도마케는 꼴뜨뜨 기와 이오구모
1: 그게 막을 자극이 와도 올까? 그게 막을 자극이 와도 올까? 다 나자이니는 마자이니는 이거 다 가지고 가면 어디야? 망화 다 치더래. 야당한테 나기 돈 땅에야 거뜩대 나기 돈에 야당한테 야가라 치기 자도 되게 치기 싫던데 다 야당한테 인조 동원 저지 다도 제땜디 다 마저 땜자 거뜩대 막을 돈 거야 제땜 지선아 하든 내가 그다 친중고 다니 송가
0: 또뭐고마터진제나송노가이거데마터나마터츠또뭐데래공익가한거다마터가익사메누고도가공익주마트근데 희그마트근데 공익 희그마트근다 다부터 아 후인조드나 사다다가다 나루도 가저동 고 나루 안가저드네 나루 안가가야나 마저 좋았던 다 좋았던 다 인지가 나그 인지 그지가 다루 나를 치야도 다 좋았던 이거 또뭐 뒤뜨나다 우치고 너 뜨지라 뜨지 말아 그다 사다 뜨가 다르모 나다 나루 두 가지고 동을 모다 뜨그 마실라다 뜨 토하다 다루 동우 응우 보루 주운 뜨게 나루 주우 과동하도 다 나루 응아 동우 응우 보루 주중아 오라 다 고마리 적더니 루말라 젠데
1: 人家那，人家那啥子那，他见个老总这个，我这呀，东我不罗马见那个，他对他他很近的，他妈公园的那他很多那了。但现在那些嘛，一个啥玩意了玩意嘛的，当然就是这个，日子提到的，俺个日子提到的，我个日子提到的，人家那个是什么？他妈一个那个工那他开工个，俺个日子提到的，我个日子提到的，人家那个提到，这是我家个是那啥子的？
0: 그래야 돼. 네가 자꾸 지나서 다 막아 공유한테 다 초초 공급과 다 당선 공고로 공급을 맺거라 공나 와지라 말을 공차라 남바 니요 휴 돈바 초화 니가 내 공주도요 아니 특급도나 공주도요 저 이거 아들 사마초나 공유 춤도 지라가 토통주고가 지라가 대유주고가
1: 对，你看，从当年都这个创业从那，但工业的这么多，吃吃吃吃，对嘛？都工业吃吃吃嘛嘞。你等到的工业那时候，相当的日子，你记住。呀，工资下班的人，下了路前几站，先讲，第二天不认得。那得，俺些了，也跟那阿姨个同学是一样，样子，长啊又比，啊长些，那个日子，我吃的那么个的，我这样了，阿姨个买着，阿姨个拉手把。 拉松比长安银巴拉，这是阿城县德安比多块几位。第三位是，我是阿拉说话，也跟着阿城个那里说话影响。阿城县话也跟那，哎呀，这什么的把银币，我那样，二十五日拉阿城县德比那，德花那，也跟那阿勒德花样第一差等吧，我那样有本，故乡村吧，十二些把等，德比给我样。 우리 데라 알스바 제르시와 존용이나 알리 먼저피티 어소저우 저르 고위 쳇도 고파오노 디그 존데 샬로로타 시종 존 증가 전지위 대화가 나니 나도
0: sunchi ndega nang na uka ti nang nang to te tsra kuli ji ta to ren bu chi tang ge jinu re de a thang de to dom bo a yu chi na a thang de ta na chok mo wo ka yang ge na na a me ke mo da ta a thang de chi ga ta ne no to ka ti ri ya zu na ku ga o le ye ke ke a thang de na a yu nu ga a thang de o la a thang de na a me ke mo ta de chi ga ta ne na de to ka chi ji re ti to kha ti sa chu wo ren ba ta wo ju ji mo xia da ni ge to kha ni chi ke sa ne re na a ke ge e a shen zhe e de te chang ma a ma re a ge nang an ji nu ge kha ge ta de la a le ge jian na chu ke te chi re ni wa e ji ke e ge u zhe wa u ge sen ba i ge di ti du ko te ইদি মাটিয়া আল সম্বাজা আল জোয়া জে না কুল হাগ দেইগা গোংয়েতা নিয়া আল তগনি তজি ওকুগা কিউ আয়ান জউরি আগ কনসেন দে মাগ নান জক তেনাতে আদি তগনা চুক তি তুমোরে এনিয়ামু জিক সা চেপি কেস আয়ান গ জিখা আলা তেদি গ তা আল সি তগনি তজি লেনতির তিনগা ya ti mana na yo yan yo nan lo wi a le he re zhi cha tong ga le te zhe rong xin xi wa xie ba yang te mu ye zhi ni zhi ge shi sheng he zhi chun chun xie ba ge shi ma wei zhang zhong tu tu hua la zhong shi zhang mo gu o gu de re de re di chi zhi sun gu ge de na a le he re zhi cha ga le te zhe rong xin xi wi a da qian de sheng he ge da qi zhe 구아다 상어까다 터문가 르그니가 나니 느껴졌지 말이 터문가 르그니가 나니 느껴졌지 말이 터문가 르그니 시위 터문테 치켜 구하는 거는 나 나와다 시와 이걸 하나 주는 거 르그니가 나 터문가 르그니 이지 나와다 시와 이길 하나 주는 거냐 다다가 그걸 하는 거 가자자자 다빠 요빠다 다빠 매빠 이길 하나 주거든지야 디영아다 터문가 르그니 이지 상어는 다빠 매빠 건사가 가와 오는 말이 가와요는 말이 티데까다 탐모 마인바드 다빠쟁 거 마토 나와 간서 거 마토 로미 초거드지 난디 아 상어가 다체 예나 디가 나토 요너나 데치죠 쿨하이구네 회저데 장나 세식 마드누 이거다 파파와마 그 마드누 티 세식 이거다 마디 티타나 체크한테다나 그자요 멍가한테다나 파마니 세시 말 다 뜨겁다 메카 때 연구 알로 동시나 동라 니가 니가 꾸죠 알로 동원하네 알로 녀아시 오조라 동라 미쳐 꾸죠가 알로 선바 조라 동라 다사 속아 꾸죠가 알로 저아 조라 동라 부모니 쓰고 뭐죠 또무 나또 먼저 지디 가테니 쇼너르나 아양지게 니와레 아양지게 니와레 아영그 니와게다 마가 자트 돈센 지근지 손데 커랑이 그 돈테 돈센 안아근지 손데 다양게 카게 손오 데케다 아양게 나토 저린지 브세네리아 탭게 나토 저린지 브메세네리 티데케다 탭치자 세셀라 탭치자드노 가이지가 가르다 마이지가 마레 다 마티 무그라록 듣는 말에 미그라록 듣는 말에 마치그라록 듣는 말에 티 로고나다 외라 치르군르 다양조군르 기타카 아양조누데 모드네 아 지드그니 침부 예로던 토화그트 모드 송요 마월라 외자시나 초스 파월라 외자시미 초트네 구가다 뜨 우루 건쳔바그 곰스코고니셔잖아 마그르진 그 토닌데 아르그리데 흐투원데치 마가 아르그리스 우 간데 꾸네 아르파스 우데나 하르파데 꾸네 하질란데 꾸네 파즈 파그지 반데타 아르그리스 우원 죽고자라 마 샤레 아르파 마레 파르파레 카마레 그가 티데케타 우도 파마세 동가 진텐처데 이가 꾸네데 오르지 마라 르야시나라초 스호치나라초 르오시나라초 언초 파월라 ཨ་ཡ་ཅི་མི་ཅོ་སོ་ཅི་མི་ཅོ་ལ་ཝ་མ་དེ་ཅི་མི་ཅོ་མི་ཅོ་གེ་ཅན་ཅེ་ཐེ་ཅེ་མོ་དེ་ན་དེ་ཡོད་ཏ་མོ་དེ་ཡ་ཐེ་དང་ན་དེ་ཡོད་ཏ་ཐེ་ཤ་ན་དེ་ཡོད་ཤ་ཐེ་ཨ་ཡ་ཅི་ན་དེ་ཡོད་ཨ་ཡ་ཅི་ཅི་ཏ་ཀ་ཏ་ཐེ་སེ་དུ་གེ་ཅན་ཅེ་ཅར་ན་ 사회다위 있는 거다. 이렇게 될 때까 사회다위 이미 자네 태워드지. 이렇게 될 때 시시피 학생 거 저는 왜 자네 영아 희럽드지리야. 인 뜸바 주니스이 회자 주니오 임두든 거 전선지라 왜저느리야. 구아데 왜저시느리야. 거라 냔티 포화 랑제 포화 샹산 포화 상제 포화 포회시 지제피 자네다. 인터바치니우티니가 고가데 시르군운데게데 치세 고군데 치세군운데 고제라 치크크시레 치크크시레 티나 인터바스 누구 임테라 아르데 모시시티다가데 냔테 라제 샹산 산지프와 데데케다 크냥아 임터너리아 니우 크튼건 니카 소노운데 기와도우너리아 기와도 우르히나 하지고 두고 치주고 흐트미지르데 다토라니 엠베디코네 치르나 Kaisa mawe chang du nun di nang tong shi ga Zhong tong tukwa la chong se chang mo koo du nun da Dany gari hapsha re Chuch alang do pi zung ga nang a Kaisa mawe nung ga nang tong nang a ma zhig na sha du di shi re Chimu nang tong zaya yin ra Yundu chi yosha la dewa me na nang a ma zhig na sha du nun di Eni Zhong tong tukwa la kuwa me ke nu mo koo nu Ajonto tokala mukuna kuamekin. Uril hurtishina ratari, ajonto tokala kuamena muamashena raga. Ta uchundane tantana tsuguna hupa chinas gunela, hamba chinas gunena, tsuguna naya, tagatu shisha kunas, tajonto tandrewa menu tagatu shisha kunas, shinjina mashena raga taruko. Sumtakena sumtak krimoshetana. Ta tarati mashena tita rumich kuke me kukea. Kuke hangin yung kukea.
2: 地震在这里。

0: 소문 워스클 롱친
1: 소문 워스클 롱친
0: 사랑길 양주
2: 년코남바 체남밥 데모였나 대릉 너치치급 다디피 치니치그당 야치급 다든비 치집지 워치급 다든비 치집지 자스파이나 슈니 탕디 산지르 냠족레 층거 능두나가 나디직셸
3: Erjayung mang chin skab jeb jeb yi jin le yun tan kang ge jin chu tang ni er jeb ba be jin den chu ba tang zhuo le ji yin guan zhen zai le
2: Erjayung se ji skab jeb jeb yi jin le yun tan kang ge ji chu tang zhuo ji ba chu ba tang wang hu nin ji chu la xi ge
3: Han zhen ji jia ge ji jia ke wu den ji lun dun ba zhong guo dang jia ge ji tan cim ge na dun ji jia ge shu jia me sen ti me duo er lan jia chi le nang
2: wu xiu jun ji se leng zhong qi de ji chu ji zhong xia wer duo xi xi
3: chorhun ji rang xiong song xiu ke ji luo ji jian ji duo dim song xiu la ge dan dang
2: 총훈지 타코바 롱조망초제 망신점지 드치제 현차 카습시 슈니 능돈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충먹가 가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이용제 대친세리 라신잔들 하시가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레그즈모탄지 슈니가 아르토젤린 란더 심케나 잔식 응뜨가 니바 글와 지금지기 자라 얼마 가즘 손이가리 나바티 가스나로

0: 자시 메토코자 비와는 그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 클렌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흐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e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e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angir nyamjuk chashtung shajayin.
0: Sornin washkil gomchin.
1: Tsongun woshkil longchin.
0: Sarangir nyamzhu.
2: Dicul nyersim ni dicul nyersim deng g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 yin. Nyamkunan ba, tsorngun yangzhu nyanchin keng woshkil longchin ki nyin shiwi lenchin ngwanda deng charsung kilchi nyambar guazhen qi.
1: 다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5: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교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送仪。
1: 세간에게 공감상 샴라 선교로 냠자 리젠 쇼주인 탱디 선교로 긴난된 조보니
2: 삼로 사르베 갱람 사바르 니치치 지블레 군누 사바 기신타 군누 닝바 선교로 지베 지와 지교를 차고 여고 지보다 유법타 뒤에 뷰사 튕기 누슈 콤비도 고르타
1: 급접시베 개요 미만 뒤조 균례 우율 행각이 총도 탱 니르시바 베징도 초신 맨주 근송 제림기 체신다 조람 짐주 된자 제림기 섭주 체신